0: 다야네 저 갈라송아
1: 라할라스바 라바이 바다 아두가티 니가 장아 제부가 슈쭈가 이 바할라마 포장할라마 곤담스네 르치 꾸가야 비촌네 제부 뉴도 제우 유수 그래
0: 르치 꾸가야 비세
1: 딱라리 띵을 옆제부 낭르 제부 꾸가야 비
0: 다제는 제송호야 된 지슈시
1: 가시 쇼부데 쇼부데

0: 알라소 제세죠 안에 탱을 체지 옆타 매각기 르체지 지리게 제세초리야 강상 샤제 담지슈나 라지 에요
1: 제송키라 된다 카르유네 수난다
0: 러러스

0: 제시 내리신 연구도 도시도 봐. 뒤에 개브로 보지 공부 섭신하러나.
1: 어 개브로 보지. 다치는 지고 제부 쇼다. 와 돈담시 워다. 개브로 보지.
2: 개브로 보지. 다치 라주 간네. 나시 제부 마세. 나주 로쇼 링네제 간. 동네도.
3: 다치는 지고 지디 제부 냠네. 쿨루미베 담제 간 좀 주셔. 왜 미소 공마 대지시.
4: 개세쇼.
1: 내 구다.
3: 我那让学的，我做罗教人的，一个不离那个吧。所以说嘞，那也不孬啥，也能啥。抢救俺的，俺来特心急。嘿，嘿，也不不去，也钱了，抢救也不你，办活了，抢救去了，也是出个中国雨伞，俺做罗教人的，办活了，没么啥嘛，也不就做个事情，也不提提了，光不色皮，那罗呢？
0: 也不提提了，光不色皮，那罗呢？
1: 也不提提了，
3: 也不提提了，也看他的脸色，得提心着。

0: 장소 집을쳐
1: 라할라즈 바나마 자라가 베사갈라 망고 바갈라 마 부중가 제 뒤로 베바갈라 마 오디 지시이나
0: 장소 집을쳐 라할라즈 바나마 이바다 아뚜가티니 가장 에마가 술다가 남아 차소고 집어가 쳐 고쪽가 칠세가 강바가 남아 룰라가 늦체가 다안배가 남아 다지가 남아 루이가 집바가 시바가 남아가 채 지지도
2: 루비 지치노브나
0: 장소 집을라 다른 놈 뿌리대 쏘아쥐
1: 차송아니 밀루 아디아니 너 부진제 제바 타레자오
0: 밀루 아디아 겸내 척추 창소 쳔불라 두겐 강지체란 치리로제 제송도 주슈 두바이지나
1: 란뜨다 퍼기니 상보두베 주수지지 무인베 지세세모 인초라모 추수라 배바 제자 찬송하라 네미 지린 중월다
0: 지세세모 인초라모 다치나 찬송 집어가라 지세세모 인초라모 집에 텁시 나오쇼
1: 용그마리 용그마리 동삼 진짜 장부 이나 허미 두두 중월다
0: 아하하 지지지 진짜 세월이와 나신이 몸에 지세세모 인초라모 또바 칼라이 이내 아주 장초 출게 노부상불라 방시 지기경을 파마자 세상 주주대배 깨부지 세상에 지세세무 유주람 계세 노상 주모 피지유라
1: 계세 노상
0: 나오
1: 렌두도

0: 대세 노사죠. 돈된 건데 저도 대배 보무지 개분율도 제고 있은 게.
1: 등동아이 밀라서트 티리 답도 쳐봐 시도가 내지죠
0: 너유
1: 티란 게 콩야 대대슈시
0: 가시슈 집주라고
2: 乐索
0: 解释球，
2: 解释球。

그베 솔바데 센 그베 대바 체미 기현 토만 롱친 대마 삼랍디 가죠 송절은 만첨에 가기 딸까보 드라마 메바 협포네 데마 레거는 된장 범바 샬리까보 콩 사원 버딘 삼석 토 육기 깔롱 대마 삼랍지 덩 범바 샬르는 보지 네 님신 따과 친이지 책 예定 칸의 협보지 롱 대마 제도 엔신도 희선의 견착 털어 로 혀버체 Bamba Hyala Garbo Sayeba Peman Dama Tar Nyinjan Jamba Din Dema Wotol Yane Lung Chayang Dema Tungrab La Ngan Jigdin Kamne Hyak Chanchi Lung Garbo Chudung Ji Mamnyang Deran Hlawa Onglen Da Gar Chene Hlai Ngale Yanyin Songne Garmo Chungyor Che Ngalda Lung Jangne Lung Da Tar Lung Su Nabde

0: 남목의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간들히게네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친 리군기 회계 진남이
1: 중앙 마망 근처와 농촌 리콩원 월등 전남자 암글라 쇼디 렘츠나 아마루 시그미 글랍청
2: 중앙 마망 근처와 농촌 리콩 월글라 전남자 암글라 쇼디 렘츠나 아마루 시그미 글랍청
3: 중국 공천 등거 렁드브 탑르마
4: 中国共产党的冷着他冷门。

야 롱천당 자빙거 돌란제 큰캄정 디다다낭아 조타리 양종양 롱천현 전 지접레이 공 워크럼 전남 저 자탕근 역시비레이 전남 탄좀정송어 나이나 탕디 레슨제 솜득바당 돈즈바 제튼 돌지에네 레이조나바 데나 데릉거 자탕근 역시비 레슨낭데 고득시비 레지나 나준지바 체릉 돈즈비랑위 나초 야리엔 로티시비지등 지만 바자 르무 조등 그름 솔친이 지블랑위 제제 침지시바 소르 가르친 좀베진 해몽가 고득시오비 자스티 쉐터랑위 냠큰 조고 용제 튼든당 탐번호네 Rita Tomerton Jujinde, Najipa Terang Tundu Jivlangui, Nato Yarian Roti Shivijitine. Zindi Jitzum can Kanhuat and Zidangsum can Terang Tundu Rail.

레이징 로포남바 데나 프렌조노바 암 퍼름반다 므닝던즈와 터출시에 터브간다고 그세나 프렌조노가 퍼름바 총총 므닝던즈나 링섭샤제멜데 데비 러비 므라 퍼닐 동점메징 터출시에비 고름다다가 세나 템브릉이도 영가친데 돈선 더보인지나 데비잉 므그데브귀 퍼름바 므닝던즈나 셈네데팝귀 빨리 므라 퍼닐 헤친샤제메프르 델윙은 뭐가 됐음 됐음 시나 뭐처저리 되더니 근들 대비 바람바 뭐처 땅 냠다 심든스라 던슨니바 남성 뭐트귀 그때 뭐답시 정 하진 뭐라 접속능나 처정마 차치 뭐트귀 바든 뭐트고니 갑디 뭐를 대버 거출시디 처거 뭐처거 생유강이 부젠다 정설타바 있나 다들 바람바 뭐는 던슬라완다 터출이 타와시르 던슨 선바 나좀 멘주실귀 게티 므티피지 다롱영 므므르데와 땅 타나므글라 나차 동싱 므크 올마 초발라즈과가 니츠르요나 람성 므그늘 생크터 송이 첼리 멘바데테니데 땅이 멘주실귀 발리 랑거 멘통 므롱세르 카쿠이즈가 영 므메바 럭비지세스로 노르답게 남근 소이 톨라 판바 므그능 던즈르비니 츠르플 다롱 존니 부 젠터 강노시 므그능 터 츠나 람성 럭비 므그 판니 동제 메퍼르 셰프티 니틀라르지니 대총거 지트브셔르 괴발리 돈드가 총총르는 냐미 맨주거 디출정부 난딩이나 시선 졸파티 살라르세르 레임자청 제비 생으로 보낸지 되는 거에 전다 넘바 총년을 마시 살송 레천디 좀드가 바등 힌룬바 로마르잡 등 좀든 겐 크라도 트르긴 레천거 지치 용콩을 얼리리 콩이는 틈지미 로영 제모 이제 그 등도 내용 아랑 소영 지는 제용 자히브데르

0: 미유니 콜레시비 랑고르 로그징의 초규로 구급 탐진기 랑의 유럽 난지기 랑고르 튠기 기급 체제 앙니비 네버 땡도 단니 튠레 티기 계지 시용화 체로 동치 이버시 니에자라 스벤뉴 유계된 총치 도미고시 니동 숨질로로 스벤기 로그 랑고르 칭압기 람두 큐투비 믹제 응은주로 용화 체비 체실은 유와 매지타 공기 믹체 대응은주로 체버라 전로정시 체잠 유캬 망초츠 로그랑고르 탕린 치제티 리리깅문발리 체오유비 믹세티 리그줍탄 체게 용어라 스벤러 이지 첨부 유지성도 뉴로시지 스벤기 로그타 차제랑고르 기 탑주 남잔 속의 람수규 지베 멍위타 지초기 마자두지 체디 로그랑고르 시부타 로제 티신 렌자르 멍시 지규 체기 캡군러 존네토 규지 체유바타 티미윤이 차라창웨 로규진기 중캄 말라준치지 스벤기 벤조르 탄송드 킬레지에기 레고 심주칸기 토림 심주바 디에시 로규진기 튠레라 튠고르 멍위 동마와타 유리 케보 덴비 케주 딘유비 시주다다기 덴비 정신이 케진난기 강진시시 시주런 균도 양스 당치 기신 튜림도 네비 사다르 튠레라 슈긴 침부 팁시비 티야 스벤기 덴기 체신비 초규르 럼티 균균치비 균진 케진이 빙군진 치기규 냠슈지니 로그 랑고르 튠레기 멍시 덴도 동와디 민아르 스벤기 랑고르 로규진의 초규르 치바라 튠잠 정신기 춤제 토바마세 피조 야부양 균균 토비규 스벤기 랑고르 탄 지디 랑고르 수준 송베 튠조기 청시 랭문바라 니도니 생글로로 스벤기 주주 랑고르 기 춤르 덴뷰가 파르웨나 로그 양베 랑고르 사바토그 치체 퇴종 레갸지 둔주 뚜양아 탄청 중 뚜윈 파르와타 눔로 냠주 귀슈 기 랑고르 치르종 치체 퇴종 레갸지 갸드 쇼게 탄청 중 뚜윈 파르유 니도니 생글로로 눔로 냠주 귀슈 타 로그 양베 쿠리기 랑고르 튠제 동부르 츠송 위 도르체 갸지 중니 레게웨 로코마 레응웨세 퇴베 토르친 유바시 스벤 랑고르 기 니동 숨주 르 체신이 로그 젠 초규르 군데 동웨 대웨 쳇답시 인신 스벤기 솔레탄 총든 유구르제디 젠기 니치디 랑린다르니 튠레탄 제주 멍시 지구치에게 텔미니 냠두 슝뉴게 균바시 제주 텐아르유기 구자 체시 멍시토 니도니서주로로 스벤기 유럽기 과르통주르 시다니 로그랑고르 뉴룹기 테기 커섭도 주균바타 튜송수 유럽기 과르통주르 숨칸뉴기업디 로소서 진주 준티치니 커섭단 무지 요제 송지기 제덕규 로그랑고르기 타니 징고 짐시 유럽기 고르치니타 나도 맨 바라 체규로 군디다니 망초즈 랑고르 뉴웨 마네 마르동지 유버시 멍시지 구티 스벤기 기급기 로서 파르잠 주준 체시라 코림 데빙아 군디다유 스벤 짐주 인진타 군디 초빈조 유부이 지자 령원 바르시나 체시 테라 유럽기 고르 통지르 숨잠 단시 뉴주 슝람 탄 티시 사공 개윈 짐주기 파르캠기 로소 차게존에 토 준디 개용기 로소 차게조 튀구창도 동화타 유럽 로메스 구투 유린 네비 로그랑고르 길럼티기 셈제 뉴딩아 충도다니 사공 개웨 로군 주슈른 겐송 체디 트럼젠 제주기 민군비 도슈 응아르웨 체로동 규인바시 퇴례 냠례 체디 기금니기 켈레 튜무 차르노 용아 군디 동화디 니올로 시진 스벤기 로그랑고르 퇴례 피기기 꾸자 시주르 군디 동화디 중규 로그랑고르 뷰다기 상자타 편준 서브리 체비 중규 로그랑고르 스벤기 제주부 망부시기 거스토비엔 스벤랑고르 규종 튠조기 용자 체비 청시 령문바라 니도니 생을 룰룬주토 중규 랑고르 뷰다기 스벤기 촘라라 깨장 송세 갸지주단 청중 니 파르파르와티 로코멀리 체제를 파르니 유럽 난지기 찬염 추지긴 덤 니잠신 유바시 퇴레 냠레티 민주타 비아디 치르 닝더 튜럽서 중규 킬레니 정유진 퇴기타 시비 코즈 코즈지기 규지치당라 통진치기규 하바르투 로제단 티각질루라 캡공수 중국단 시빈기 냠레 천다 정신기 남장기 피림 데라충와타 편제응외세 퇴부퇴유 치료공사 스벤기 아이블로 공사 냠레 체디 바셀로나 도 유비 튠기 딘시라 중국 락제타 사네티기 뷰다 송도 지웨 남바지디 응아르유기 소진 님부 규르구 짐부르 체니 사네티기 솔레 규노르 뉴딩아 법규르 체바타 레슈 레네 보르첸 되유바시
1: Bazir ki li yu.

0: 我家是以他家中亏路线地带东人行也龙儿主席习近平期强制行政切个独自写一部信你懂下面你说这些留到就几把主席习近平期把这托给团参之男性巴西里亚的月别总统列下期里面破张托我将期给一部他总统罗拉期提个主席习近平了各所学位结果自给错不满事各所学位结果的店长别 我家是以改革的托年年没给西北路线提档也不是我家是以各体对给几百个位你吹了陈述其行图给个你比做大起清晰他迷茫杂作给帮不了给吧还将搞不穷米色给规制提了推年什么点月季写也不是天天中国穷给你懂下面你说这送了把这里给总统罗拉中国的层次不是把各所学位各给把这里给瑞阳 退入三百四百，主动接班，把这车给杂志店别参联学习用。各所学位在国规制西差切不来，外加是学生水米给西北比例给那不什么错了感情。况且天内新定内出位，平均增加他学生水米给那不行事。主席习近平去拍拍他，强制新热给阿拉拍家什么下场？
1: 提来把中期砸着了模特丢了两边，年初时点头轻松些，写一不是。我家是他中国娃儿去连着你，你懂下面就没洗脑的过错性。落天的矿中国的层级的用品，他不见不他。中华一人那给，矿没有一给，但不热度超过他。提起矿哈啦，落大的中国的车墩他，别人了用完，养了这月六七来团了学个月。 况且中国人，俺们那么配送草被人类结果忙不如熊牛月季，是不是？因为罗先生，我家是以感谢体外妈妈将来东行月季，感谢开机洛阳乘坐所军途东个月。况且中国瑞阳所对别自身体，把这瑞阳吹给清晰他，所幸自身体给那么准备路线谈集中一边文件签约。 你懂下面你说这种老年，中国谈把这里去人类老一辈，我家是以瑞阳谈，就在熊女别人接给春年，给个你别忙错体位，平均支持他，写到特别让我几个月。他就况去中国谈把这里去人类老路线三不行，彻底进行月经，况去天天还将开干起为人类别人给过个不行日子，写月不行。
0: 我家是我的军人，主席习近平去对南威，可能是被西北传过去。西北民众委员背着他，平均解释了怎么他，平均三十七个月，开出三顿七月。况且天内基层团结部队都是新民吧，基础的人类农村能错，别人给结果能错出，我不是也不听呢，推脱不他，通脱不，错脱不解决，对我行事。你改改托呢，中国路线多啊他。
1: 店铺外天门地址，格林老不听呢，西北别人给帮他压续行日子的。况且主席习近平去人内给三百接头不他，就在其责任他，中华总统级怂恿月。你人人给路线了的呢，人人给写到特别中国他，中国民办给出给，把这里去传播体外门外，居住前头月季写不他，中国了讲的几个，我家是也。
0: 你中国瑞阳就在去帮助模特抗联矛盾前的，开的体外门外，把中他拉中娃儿去人类比例了，滚地东区对不讲究。天天就在不西边问呢，你主席习近平去，虽对南威西北比例他平均接受准备，都是拉联扩大带来适应。怎么连千百元门，我应该西北比例他平均接受政策，按照平均支持前途。
2: 俺们团路线上呢，个人提了帮不起个人了，替南湖大学个人写写，是不是？中国你到你走出来到俺边采集你南宋，还不是给亲戚找我做笔给个参谋的国宅杂家单元。 에베지기 리리카기 미니 밍의 퀄리시비 총등기 쿠리울란 젠로 망부 체비 겸중호 중국 에베지가르 초용니 총지 고무치와 티토니 퀄리시비 총등 말라치기 중국 겐 쿠르표비 기급침비 송닝원비 군지체 유바시 조제토의 지조 고예르 디니 중국 고제기 팀즈르 디니 총등기 돔장르 군디당위 중국 총르 침미 에베지가라 고급 티웨마와 코딘토비 유바시 카메론 기진드위 로블링기 기겐 체모와 벤조 리브케제 보니파스 니자르 기급 디링디 차바르토 종이비니 중국 에비지기 기급라 나르웨 고먼지기 체로당와 티니 카메론기 팅럽 쟁윈규르 체비 구급 케진 시시 체럽 티토니 중국 기지원겐 티웨마와 쿠르균들로 선유라 중국 로덴 유르밍아 추세토위 치주오고의 야지르동의 최승견 천 유지된도 로에비지기 첩시 케온와 지디엔키 중국 에비지기 친지 주비 기급라 고제 자차기 쳐듭 초용네 라린다르와 티니 피겐 조신비 기급 기변조로 송된타 변조로 친지 협공기 케지 텁주기 퇴계 신비 에비지기 변조로 유리 퍼기로 구급 몸은 코드위 치 유지 주 유버시 니들 소종 렌조기 변조리 지 케제 마제지 고제자자동의 체덕리 중국 고잉아르웨 갸지르동와타 피겐조신비 기급탄 냠리 띵습치빈들로 선부타 니그니빈기 피겐조신비 기급기 냠리라 군디동기로 편도유라 기지빈조로 냠리 추기 중국 뉴부케진 양의 유지준도 중국 점지시균리 기비 고제미비 체덕티 에비지기 기급라 탑주기 튜니케진된유 니도니쟁로로 중국 디니 로주뚜뚜마라 콜레시비 낭진기 촘르치제 니바르 큐르니 콜레시비 낭진 깨장기 깨자주 삼송유 튜송 에비지기 중국 치르동 치체 아고르 통주로 책동 니기 숨줄리 기유 중국 고제 메비 쳇더 랑린 다르와 탄 뒤니 중국 촘르 쳔비 에비지기 리디 망보로 펜바톱 유인 바시 뉴로 시시 중국 에비지기 신뢰튼제 낭진 치슈 무튜 체로 당유 曾伯伯的恰村呢几个铁侧路马塔值得生经所行列团在那座中国城门的电源曾伯伯萨吉坦行列尼亚列丘比坦创始批给不用工资马苏改移曾伯伯求年中国求他行列团在七东给车距一个的车门前游斯当年拉德的前年的月比国家米贵比西区抗力基地中国的七东七个阿尔维七路东就日子就有不是 Kenyi ye gyeze sen yuru chawe to jedam zumi yi bi ne. Kenyi ye chirtung ge chongpa mangpo si gi yurop tan ling chin emeji ge changma so gi chomra da ding gi yu me. Wen gyan chomra teda kenpa ma se chong dun jik sui le gyun chi me baran gyun dun zho xin yu. Teda an dur na zhung gu ri gya chi la gyun du nga gya yin zho xin bi zhe ju gi chomra chenpa yu bata. Bu zhe to yi xin le tun zhe gi gui go yang gyun du nga par xin yu ji din yu. 中国人南美毕业从端柔的七战尼巴塔七届给铁给马教用工几个七十个车席时南美毕业给金者和他从端不用工资模式为一南美毕业去年中国去给拉德的前年的月比从人就退给库格萨巴腾进七天行列团在他国外团在帕拉姆团在这次比从所那么中国的七东七月的工地东就引起绝不是 今年亚比斯七九从端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 tōpkyū rīzdīng yu. Kēnyī yī kēwā lōmū bā yī, gō zhē zā jā dōng wī chā tōp tī, ēvī zhī gī sō lē jīng lī gūndī dōng wā tā, sā gōng gī kō zhūn zhī tā gyā rā dōng zū yū rū kūgab kē jīng kōng dōng qī yu. Ēvī zhī gī gām zā qī mū, rāng mū cōng dōng kūn yōng yū rū zhūn nī, zhōng gī kī lē gī mā chō qī dī, sō zhīng zū yū yī wāng gū dī, gā zhī dī gā pūn sō

0: 귤쿠 나와르 냠바
1: 양쯔 추쯔 퇴바
0: 셰쯔 이르 지바
2: 냠나 쪼에 추바
0: 퀴미 케쯔 뎨바 미리 양녜
2: 미리 양녜
3: 세미게 공감사 단다 기라네 센시바티니 동양룽디 년치의 지급 내공 회계 전남토라고 주시비 뒤 초지 찍는 게 미리 양년 시비 리세리 전들이 말이 전 소중한 도서리 딩디리 전나 남은 이제 주년 남토 회의 시마 칠이 양종 라기 주제를 보고 주 라점 주주 단다 공기 표준 잠주 카지 그 주시비 남은 이제네 도시

지란에 공도 센로부터는 지리 양손원에 단난 위에 지 시비 송제들이 송제들이 양대 출이나 나조리야 지두니 서지 친구 니리 세비 투지 시인나 경유 타다 라수기 기도기 빼 바로타 지도 남바저에 투지 시샤와 먼저 유류 제와 주니 먼저 초월이야 제다 미비 도수 진심이 칸리 춘조리

합동 확실히샤 공미 길게 삽주인 삼주리나 하삼 수미기 민두인다 중계 도와주나 디기기 하사 내조 김시소 강아지 요리 니돈 잠이 주미 숨로라이나 아 금이비에게 중화 멍제 등도 침시베랑 수치 콘라이나 상하이 등기 세바 약수기 차가티데 돈샤 마세이나 니돈 잠이 주미 고로라이나 개용기 퓨중 다리접치에 루시에 사좀 제도 침묘기 좀 등기 등주 등도는네 퓨김기 상세시베 순제데 당화타 퓨중기 시베기 시시 천예이네 돈샤 니돈 쪽순로라이나 중앙 인티데군기 시지기 세바 시베 차가토베 세바 치대 주기 채널 주나샤

마세 이나 공기 직다 니돈 때문에 주미 개로래야 배 랑중 중기 다 직 주자 소위 로가라 공자 시대 첨준 뚜마 시바티나 슈바타 다는 신체는 직다 아 니돈 때문에 죽질로래야 배나 시위 진주 당체 롱 조죽로와 아 리키 부위의 공소 시대 루시 랑에 땅라 퓨지바 틴데지 공에 땅나제 생모에 출라이네 다 박자 삼부타 그래서 재미있게 토론하자.

다리라 다 공조 센터부터나 지리 양손원에 따나 미겔기 순지를 기기 순시 총계 더 좀 하시더리 순제디 센베지레나 계란라야 총계 더와 주미 기레티 계란기 이라코 아유라 더와 주미기다 양다티야 망주기 양제 귤라 잡아 나와시 들기오레나 아마세 만나트라이네 바자 섬진디 시샤요리 다리나 다들이 양종라 기능이 주비네 니도 쭉지를 위한 공기 중국 공대다 운니제 롱어 고주코라야 딘디슈에 루야 두소 치레 드리지는 주고다 아니 세모에 출리네 그 세미 도샤 마세 니도 중이 되기 다왕가바야 아니 마오주시 예리제 중미 총주토 송제 낭체 롱어 뒤쪽으로와야 최소 습제 수약이 회기 찍으시리 탑진 등진을 쇼바타 생모의 추도이나 렌자 첨부 총화타 거수 체미 도샤 대지수인나 당외 송시의 망부시 타자이나 망조지 응악균의 초미 균시 퇴용구열이라 공기나 단어의 송시 디지 멸암시바티네 나주 참여에게 침비 송시의 년부시리 샴란 남은 인제 추 공리의 단어의 송시 디지 멸암시바티 새로나

하게 코난 뭐인 바 중화 이 지게 전 단위 송시 나외 뒤질로 주와 마음 시어리 디카라 호가 인시베 송제 대념에 체나이나 미나마 이심 대진 흘라 과부타 섬주년 부시 년비 나와 하도 들기 유진 강티 뒤럽살베 변종 디니나 차포와 다르기 광배 유부주에 나와 시간 들거리 샴랑 하나 좀 냠도 광게 송제 대라 티직

Siri Yangzunane Danangwi Tangzang Chumu Shibe Sungje Di Yangde Chuyodan Dunji Kiran La Yina Lui Shikshi Ki Nangwajik Deri Yushari Kondo Shubadara Siri Yangzunla Yina Dendu Mangbushi Ki Nangla Shuyori La Chagayine Minungwa Shik Tumangwi Nyambi Na Pyo Rangyong Chongki Kau Ngabe Sambay Binyun Chok Chongki Nga Cheba Chiki Lete Nangla Yina Ani Kongi Lushi Ninye Ta Dresi Shubadu Trashibe Dengi Suwa Yina 아니 규준 삼주기 차이네 토나샤 마세이나 니동이 담이 죽글로라야 랑교조림이 미미리니 슈샤 남자 아세나미 춘지 정신이 균진 바티리지라 당나샤 시행야 타도 니동이 담이 니스적지로라이나 중국 공제단 오니제 롱 자쿠로 진지 주에 개용기 롱팅 대군지 사투 루시에 도릅 지구에게 나라이나 뒤로 땅라 표어 시베티나 영이기 뜀베 로야 뒤로 서바 쥐바타 내기 양다 년시베 로냐니라이나 제요 롱팅 내공 다이 표준 루시에게 테라이나 담지 제시

아래라 다 공조 센터부터나 지리 양손원에 따나 미겔기 순지를 지기 순시 총계 더 좀 하시더리 순제디 센베지레나 계란라야 총계 더와 주미 기레티 계란기 이라 코 아유라 더와 주미기다 양다티야 망주기 양제 귤라 잡아 나와시 들기오레나 아마세 만나트라이네 박자 섬진디 시절이 다레나 파트리 양존라 기능이 주비네 니도 쭉지를 위한 공기 중국 공대다 운니제 롱옥 고주코라야 딘디슈에 루야 두소 치레 드리지는 주고다 아니 세모에 출리네 그 세미 도샤 마세 니도 중이 되기 다왕가바야 아니 마오주시 예리제 중미 총주토 송제 낭체 롱옥 고주코라야 체조 습제 수야기 회기 찍으시리 탑진 드리지는 주고다 생모의 추도이나 렌자 첨부 총화타 거수 체미 도샤 대지수이나 당외 순시의 망부시 타자이나 망조지 응악균의 초미 균시 퇴용구열이라 공기나 단어의 순시 디지 멸암시바티이네 나주 참여에게 침비 순시의 년부시리 샴라 남은 인제 최 공리의 단어의 순시 디지 멸암시바티 새로나

0: 니달 토나 나고바
1: 퇴남향 제미롱과
0: 디기기 자월 큐로
2: 최딘타 디탕
3: 최딘타 디탕
4: 승리게 군감사 다들링게네 생구초비레 젠디니 중앙농진인 진지급리고 벽에농진키 최대타 대단시빌리즈디 나네텐디르 젠좀디다 년준쇼케 미마캬즈위 디르글즈다 쿠베 모투네 균댕기 가나즈 소위날이야 이섭나괴비 텐다카지 르베신 쇼위라 모엘시와낭디카르스나다탄디튜즈 진드 터중기 륜감 최저골이야 랑지르지 카르유메디 쇼긴이라 다진드 터중기 치인주디기 초자르 튜지신비 급소 민남지 카고미아타 야메나 뇽단 리비아 류캄 미디위 초르나 라소바다 능주 망부시 태용 거지 디에텔리아 소리 칠리 케베 류캄 추딩기 랑제 내게 된샤라 직내 추망잠 동지 류비기 잠시 케베 치고 돌아 진데 터중기 뒤수 달학부 롱춥 치외 민남 카꼼냐타 미부 미디와 다그네 신수 부기 기바 깜부 차바 라소비 내주 총라부 요시 다추 춤은 용잠 템 망부제 통급을리 베드카 공군배도 구제 아니 다수 추 응음통된지 치는 유민도라 신현도 캄베나리아 원참기 렌체제제 옥동 대부용화 체급바타 모동다 수부주 신비체를 투도도 기바 륜송 체와디 케침버를 시라 니니 넘시 시아제 체외 수부캬도 주는 유민도라 다진의 터중의 투수 강마차 범마와다 뒤에 상위기 샤젠디 체름주고시 제자민남기 류부직 지신 시슈 냥비기 초르나딘 중로마세 지기기 뇽다야 하장기 외세 되어비오시 다시집단 샤젠 치우의 사자라 튜즈 림부디 유민도라 강베 나로리아 룽망잠 유튜브나 과의 개침부르시아라 시에 세 짐부타 청무 시역지 침부 나지 마와라소 뇽잠 취비는 수부유나리아 직샤글린 기에바 응원고 토부도라 숨니 곤다 나잠 신야다 쇼게 나잠 야샤지 류디 심기 용안나디 개침부르시아라 다진의 터중의 뒤수 매주 하도 예류장바 계시야 천경단지 쇼비는 안에 차와기야다 순나기야 니무쿠블라소바 용의시 제자야 컨둡 지둡기 직권다 나지스미야다 쇼게 나지야 샹지 니민 주다 뚜비는 타수 니미군이야 갈리티그스 카베 나오용 시그마르라 신 콘트탄 심제 뇽잠 체제 심부시류도 법이는 심기 동에디 정신기 严重多라 신의 차장인 균도 체외 토로균단 심부나디 케침부르시라 진도 터중의 뒤수 나고니기 최제기 해바치신 최제 파르자양 외세 퇴부여시 제자야 진이진부디 초숨 청숨시비 넘시기 민망부시라 참부깁시비 치료도 비두잠바 뒤도도 현재 카네타 야메는 뇽도 단지 즉 종리기 빠부더비 현재 견단을 쳐드시지 나고니기 최제 히바리야

0: Chupa namba kankam zon, dangdo chirui tong, re nyiwa ne, chen chobi tui se, tuan mui, saki nui cere, de loo te shiongwa tong, to la ke hiuci chewa, dro lang tong kongpa tong ne, ci su ke denja la njingke xie se. Terengke lintze no, namba so la, dangdo chirui tong, re nyiwi ngu ju xie te ngu zhe xie jie yin.
1: Lega nipan, dangdo chirui tong, re nyiwa, tangbo, Gongzha xi la ndang dui qi re tong re nyi wa xi si. Ndang dui qi re jie ba ne, qia qi tong, qi rao nyi wei qi. Gongqiao yi wa so le che pe, san gui jie ju qi hi, zhu rang ngang zhe de jie ndang du tang, do shu de ba so le che pe, sa zu ngu bo hi, mi sa jie qi jie chao bu la si. Ndang dui qi re jie ngu zuo zhi qia la xi ti, ri sen la ye qiu ba ti. Ndang bao tong, do bo men zha wei xi shu. Do shu su le zhe ba di la, ndang zhe ji si wa tong. Ndang bao ki zuo xie ba tong, xie ma tong do shu jun zhen zhi par. Ce tong ba di la, ndang zhe ji si war. Che tong du bo qi chu me ji pe, xie shu tong do shu ji le zhe ba di la, qi zhe ji si ge yu. Ndang du qi zhe ji ngu zu nang bar xi ti, ri ni la ye qiu ba ti. Ri ji ne, ga wei ndang du qi zhe tong. Ndang wang bo qi yu pe, ndang du qi zhe tong, ndang zhe yin ba tong. De yi qi qi ne, ci dang ba tong, sa zu ngu bu yi, jia qia jie jie ne, chu jie ba xin par. Meng shu gao, jia qia jie jie si ge yu. De yi nang du bai qi ne, ngu zuo xin zhe ngu bu meng par, zhe qi ngu bu xi yin ba tong. Ndang wang ka wa tong, do shu xin nguan xi, ndang du qi zhe te ri lo bu de tuan ba ma xi, du yi tuan wa tong, do shu dong shu qin bu den yu. Ri jie xin ne, la wan ndang du qi zhe yin ba tong. De yi zhe qia zuo ne, qi yin ba tong. Dang bao nyong huo, sa zui ngu bo jia qia jie ne jie jie par du yu qin. Ka tu rang xi dian wo ba tong, qi ne xian zhe ngu bo yin ba tong. Duo shuo qi yi tie ba hong, ne bu xie bai tuo ne ju ba tong. De le pun suo tie bai ngu bo, pun suo tie si ke de, lung yao ye tong zha huo, ka zhang ne ju ba tong. Ju cham jia ji, duo pong tong zha wa ne ge yu. Gong sa jie ri ye tong ne, rong jia de jian de tong jie yu pe, dang du qi re jie ri ye tong kao ni yin ba tong. Demo ta dong, ri ye na zo yue te. Bien na, dang du qi re jie chi jin la xi te, ri ye na, qiao rong nang bi dang du qi re tong, qia qi nang bi dang du qi re jie kao ni la ye qiu ba tong. Dang du qi re ju bai sa kong jia qi chung la xi de ye na, dang du qi re qi zhe tong, dang du qi re jin zhe, dang du qi re chung zhe jie la ye qiu ba. Dang du qi re jie pe zhen la xi te ri ye na, pe zhen bai dang du qi re tong. Pei shu qi shu yin dang du qi re, jiao du jie dang du qi re su la ye qiu ge yu.
2: Re ni wa xi ba ne, re di ni qi ju ba tang, qia qin ba ba, sa yong jia ba, de jin mi re ti ju ba su, jie jin na zu ji xiu jin tie di, sa ren dang, zha ren shi bo gong ka zhang di, ti la ka shu di ni wei nang zi la si wa tang. Re ni wa da dong sa ni wa wong si ge yu. Re ni wei qi ju ne, ti shu si ni wa di yin ba tang, dang du qi re jie qi ju ne, zhong rong jian ni ju ba di yin. Nyi wa tang ju ba gong zha xi ye rong, zong ma jie shu po ge ye ba tang, ngi zu to sa ni ma sa la ju bi nga xue nang ba xi yin. De din nyi wa tang ju ba ni ka la, sa ba jie te za bo ye me jie chen zi po ge ye. De yong sa ba jie te za bo de zong me ci, re nyi wa tang dang du qi re jie nga xue nyi ci, zhong da bo ye. Ga di sa ba jie te za bo ye ci, re nyi wa tang dang du qi re ju bi nga xue zhong jo bo ye. Te za wa tang, dang du ju ci jo bo ye ka. Yong na, Ren ye sa dang, dang du qi re ju si ding yi si, zhong qie dang, zhong cuo yue zi, jian de men nang nguan gu xie kong ma xiong war, cai su dang, jian nong di zhong ge qian bu zuo ge yue. De ding, jian de men nong ji ren ye wa dang du qi re tuan ba, luo bu de tuan bi sa xi nian zai sai ge yue. De yong luo bu de tuan ba xi ba de ne, de jie ji xie ba xi yin. De yi tu ren ye wa dang du qi re tuan bi xie gu cang ma jian zhe ba ni nian zai tuan ba, nian zai cao qie re xin ba, ju zhe wa jie jie jian ren yue ba dang. Di zhe rin tong mandra wa zong yin. Jian zhe bi di ren nang, qie chung mandra wa wong, nge sa qie chung mandra wi nga du tian ge yue. Ga di nga du de da di tu de xi tu te zi, ne ce ngen gu dang, ne ce li yu wi, za qi yi di zhe zhen le xie te ge yue.
1: Ni ba, dang du qie re tong, zhe nye wai nye ce kang zha tuan ge yue tang. Dang du qie re kang zha tuan ge yue tang. Dang du qie re tuan par xiang sa ge qia jie kao sen du ji de cang yue te. Qie dang ngu zuo pun zuo tie lao hui, To za jie sa wao tong, sa ngui qiao cir, ngu zuo nza zuo na cuo, di 디토노 첨보체 템바제힌 사바우톤 상위 차츠제 차진 사바우테 르토아톤 주롱 딘징화 사바우 토시자화 주롱 겐자화 첫친대와 주롱 예차바제힌 상위 차츠테 시동시에나 당뒤 차르 템페 상위 차츠라 저크통 주컬 소크제 카슨라 예효 뒤제 저크제 사바우 몽체화 타 센리고아톤 타지 존저 예스 첩친 사바우 자첼하 당고제 르토아톤 터자화 人为多是普心派，因为同我看色彩也不没把错引起。三宝提的月菜来，吃到工作节你若记得写了不学，把这举个节三宝忙起完呢，各多起养在了定人会，主动可引把通，让他再开切会，当地吃着修着千倍九个月，每节数个节三宝呢，加起来快两百，热胸跌痛硬，用那让才硬派。我把配送天呢，你图个药。
2: 我做赞助用空间加进，单独吃了天客蒙切瓦呢，啥西吃吃牛肉切瓦当，啥鸡巴当，水切巴，这吃啥味？我些手切瓦，啥用抓手中切瓦姐姐磕的银巴当，啥你姐抓到手切铁巴当，抓到给爹，给到偏子弄瓦，啥都叫把做，啥西弄成没了把地里鸡，单独吃了这把，喷手作弊，啥罪我不宽的些个月。电摩抓对帮着脚，这下电摩没把当，年把龙水太拉瓦抓到了，给卡桥吧。用那三宝三年的可得，多先太拉瓦手机讲，当对吃着啦。你住年日与阳空空的些个月，大东每日脚列队些个点，拿茶公兄的接笔剪辑，三七小瓦当，热小年点开我的些把当，点开你若有把手机讲，当对吃着啦。你帮咱做母亲空的些个月，
1: 吃用阳空节吃见。且能当对切了节之前做赢了，当对切了团白切阶段各属境状况进行，当对切了节切运状况贴扎切段共切一万七，清最给百七所月，让家将当对切了节切运状况做呢扎切段，也得切进宝宝所来循环实行。
2: 人认为你在工作调个一档，人认为你在团白做切进年月的，进了三十切进档。上一桥出去恰进银巴当，现在呢，想弄个手当，没写过手情来嘴巴新年。
1: 当地七日节招手穷的东阿红，年月节来着一下头做呢，穷个来着天。当地七日节主席定的三八通，然后七月所正八通。当地七日天一相年不七八岁天，当地七日节年开来月花，电影蛟龙通云龙点靠起。人的点叫给送血气将的血白下套洗行。相聚来着贴当的切了节主席沃特普朗通挖空昂挖印着瓦通。当的切了贴到顶里就特把收获。电用蛟龙通寻龙当的切了天客节靠起来着以能把做先洗行。我虽来着贴当的切了天客节三把通普朗朗西爹姐当都吃了团门外热客节你不能被举起以切记浪费空爹们姐列着做月事我随女部最正协贴最正女部做了当对吃了几刀把桶鲜花大蟹贴牌你若不做贴把锁起暖菜婆姐刚过鞋把红暖菜菜就贴心我随列着一车时做杂特孙小桶正女强加把锁有不用列着贴电影你把做呢当对切热节举手穷的动画通三把孙最正规不一不用你把切热当天当对切热天强过三的胆电脑我不用特把提醒不用列着一车时切进人牌切到通找起九百万一就切找上过百切到所有寻过列着天电脑当对切热节三组女波堂找起通切落给一句村子写把通当对切热节举手穷的当天，请教跟随着来查查，列出穷的动画堂。你若配送贴菜，娘的动画来查以下套批评。寻过下套车时，你若过百切到通，你若搬家写事儿，也拿七斤过百来查，七落过百来查所有。当对切热过去写把拉尖的，下套拿错寻着多学把贴，下套既然学把来，你把全部约把谁？
2: 你。三度年娃年过下头，三度满年空气压低，日当我切去接所属门道位，三度年娃三度满年空充满日门道位压低天个月的， 대도 안도 디니 셰나 샹사칸 가시인데 사도 휴제 녀위 뇌체 마테콘 자타제 테니이 샹데 로몽가비 쳔미니 라용 쳇퇴마온 요나 쳔미당 쳔바소지 제 러브당 공바 쳔비 체카 러브당 여완도와수 난콘당 만다위 난자탱게여 자타니스 쳔이상 용이스 세가기제 자타라 그셰테바 사시셰테바다 사도 녀위 년카여바 사시셰테게여 사도 휴제 녀위 뇌체 마테콘 자타제 테니이 샹이 범물차비 난자탱체 자타 녀사지 타슈선 그셰 테바 사시셰게여 사도 휴제 녀위 뇌체 마테콘 좌도 기방오 차지 테비 다저체 자타 띵연저와오 세가 기바 사시셰게여 소자지 난자데리라 저는 하중 셴비 난크다 만다위 난자탱게여 사도 마니콘 자타지 타콜 사도 중세 더방오 소소 차비 난자탱게여 가디 연리 다시 전례 셰바지 자타 예리 내부 셰비 난자탱체 사도 휴친 녀위 뇌체 마태군 뇽이서 내보왕원 요나 태슝 내부 공다시 시에롱 내부시에치 뉴스 녹여비 대나 사도 녀위 뇌사대비 나디시인 자서제 자니예 세가 체르 뇨본도와마시 세기 바니 드롱 쇼왕원 종롱 동와 사도 마녀군 디제다 내비 수천 로바당 제시라 뇨완도와 베나 파바당 제 바슈수 데젬 데와 니바당 님 고바 제위 공사 뒤에 신군농 먼저와 정마 공바원 고바 소제 년서 된거여
1: 자타 덴보 요메 다시 셰타오 탕데드 쳐베 자타라 셰용네 다시 셰체 디 셰이 난처도 체춘 가지게 토니 자타 데기 덴뢰 라오존 덴케 셰터 덴라 푸소 테베 자타 님발라 샴사기 체추 요테 정위 준토와 통 신나 망보 셰요파 게셰 메바 마세 하존 덴파 자타 제 텅위 자체라 쾌냥바 통 차탕파 더베 난츠 유파 자타 젠더네 준 자와 통 텅위 차탕파 신나 망보 셰요파 소소 쳐바 통 더베 난츠 메파 더네 이 체주 커데 체이 세베 난츠 유파 민의 주체 자타 제 텅네도 바타 침보 쳐바 통 타나 텅네 인던데 천치 통 게르 사바 쳐유파 자타 예외 니제 랑숑 체지 여부 딘 징와 통 타나 망도 이 창바 레파 자타 제 샴네 이 쳔미니 당종 이 쳇튼바 소휴 자타 덴보 메베 실 텅위 제 시 자체 쳔와 마세 타타 징와 통 텅위 토마 마뇽 파 자타 데브 쳔바 통 자체 쳔와 마세 타더 네바 통 쾌 냥보 메파 자타 제 텅위 딘 쳔미 통 당사 여바 마세 사드 텐베 체세 예부 유파 자타제 텅이스 토마 마뇽베 더시톤 차시스 데부 유바톤 토마 마뇽파 자튼데네 이 사도 소소 임바톤 갑제 사도 더베 난스 텐바 마세 치 체외 년카 유파 자타딘데 롱포르시베 지시 체제 메파
2: 덤바 단두 체레제 년체테가 롱귀비 카테샤타 도롱제디 공통의 쉐가 자체 첨본바지 공주 년롱지 년카매비 사차 토사라 쉐규바다 두롱당 더 제정리나 대정지 여바유라 두롱기 형드 내모롱 타코지 고유라 다쉐샤규바다 라바드 타린 두롱니 더비 누게당 더비 달라 도노샤규 다디리 넌두체르 텐비 나디 연비 가디에 다디리 텐치 녜쇠 냄보샤규 가산된거 쾌녕비 사차 토사 냉규바다 넌두유바다 사도 폰소 몽보테비 레샴타 두롱 두셔소스 가자모로 나시 리지 개젠지 손바라 가데 나크타 만다위 다트바타 도타 넘바 슈지라 토용와 수시지 년론데 나도 체르 테녀예바 사시시게여 가데 다트 슈 체런로아타 넘바타 도수 탐데가 나도 체르 테녀예비 나디 연비 건조 녀요샤구 나도 체르라 녀요셰타나 건데 녀요셰바타 라위 dāndu chērē yū yōng sī yēyū nī jā chē tā chī gui bā tāng. dāndu chērē nian rāng tā jā kā, gāng jū dāndu chērē jī yū shū tāng, tē shiong tā nē bī kā shū jī shū nī nī, rā cī yī shū sēn zē gui bā tāng. gā cī jī tō nā tē zāng jī yā bā tāng. gā cī nyōng jū chī gui bā lī, nian yō shī kā, dāndu chērē yū sī rā shiong tā tēng nī rō jā mī. rā tōng tā yā kō tā xue jī lā gā wī chō pō chū, rā kā tā gā jā kā. rū rāng shiong jī chē lū yū lāng tāng, chē lōng jī gu chī. chanan de sa su sa ga san dam ron ga de re ke de ye ko la xie ge dao me le ba dandu chere tenpa tang tata kichi, yego wa chwe nga

리지 잡자 치먼디 소진의 소필지 가나툰라 태근데요 누르지 땅르브 소필지 자튼근 중 카마랑등 송디 소페땅 아랑숑 캄냠니 트퍼시요 누르지 지필 도드마 다튼진지 럭즈라 후이튼지 지필지 가늘 세니 지페지 리슐 토르당와등 시그널 다튼진지 헝국 촌진등 니르시지 토튼지 고르그 탐버지디 조비 심틀 세요 미지 르그니디 누르지 소페타 펜스 냠디 땅삽숑요 회이바 리리 도징 럭츠라 리리 럭른 따따르비 소체 쳬압 쳬팅 쯧팅 코리그 촌진 회이브 소플 회이브 초튼 츠르히 회이브 지지 소플 리지글라 아르그니 쳬쳬 글라파타비 니바 튼요 스트그버 쳬그땅 옌럭드미 말그 징고치 쳬팅 쯧드땅 아이시브 스트그실라 지슈르 쯧튼 지르치그다 디흥 와츠마 리리 찬츠 지송요 시그 츠와니 도듬 촌진땅 냠뇽니 에르그니 제와르다 그그치 럭제땅 찬드그 드그치 강쿠 딘즈미 임비 시그리 페지디 에르그니 제 디르바 살벌 헤비요

ཁྱི རྒྱུན ཁྱི ཁྱི ཀྲུང ཧྭ མི དམངས སྤྱི མཐུན རྒྱལ ཁབ ཀྱི མི རིགས མཐུན སྒྲིལ ཡར ཐོན སྐུལ སྤེལ བཅའ ཁྲིམས ཀྱི ཆ རྐྱེན ཞིབ བཤེར བྱ རྒྱུར ཕན པ རེད ལ ཉིན ཞིབ ཏུ མི རིགས རྒྱལ ཡོངས མི དམངས འཐུས ཚོགས ཀྱི འཐུས མི སུམ སྟོང ཙམ མི དམངས ཚོགས ཁང ཆེན མོར འཛོམས ནས ཁྲིམས འཛུགས ཆེད ཐམ དོན ཅིན པར གནང བ རེད ལ མི རིགས མཐུན སྒྲིལ ཡར ཐོན སྐུལ སྤེལ བཅའ ཁྲིམས ཟོ བ ནི རྒྱལ ཁབ
담섭시 브르근디 탭디 심튼 중구 펑덤 냠덕도 비 냠크 쳔보 찌그더 드트비 인전 와리데 삼루 니트지 캡슈고 사툼셰바 중화 머리가 지금튼 쪽비인 더힙단 분득바네 디르브서비 등금 머리 레이튼지 조르킹인라 머리 사케제 레이튼케케 조르킹영이네 지접주제 시진핑 머리 레이튼라 흐르는등 렉서동제 고르제 공바케치네 마르크스랑 르그지 머리그릭 비중 르그 중고젠 등 디르브젠체 점지 역사르키 흐리데 머릭 턴들이 야툰 급입 자침 좋아나 참극단 케비 고름질 지적부지 시진핑 그 머릭 레톤라 흐는 등 렉서 동지 고제 공파 개친 등 서버드 중화 머릭 징튼 쪽빈데 히프담브른득 비 삼지 개친디 제급지 로르트블란 지르샤지 데리데 쪽친 투급 자침 차르슨 지 역사실라 난등앙 산싱 정 마망 대속진 팀에 등 신정 소업진 로지 소블은 그 길근 제모와 문난지 철승능 시진핑 그 디룩사비 중국 제지 제적 능력 제공파 등 러버드 제적 주제 시진핑 그 머리글이 동라 흐는 등 렉서 동지 고르제 공파 개친 럭터 돈출 등 스타춤 제 담비 등 스타돈 공돈 제 슈 용니 럭터 지디 람리 등 자춤 제 도니 등기 머리글이 동라 슈 용니 고틀 제 브레 간림 시울지 생글 첨부 대비는 송유데 등그 조진 조비반 조츠네 롬튼 시진핑기 쇼흥낭비 당 중앙기 머리글레톤라 참툼 통쟁낭디 제급 도친 즈그첸 등 머리급 절터 제 샤즈그 라포 치레 쇼그 용니 근데 동비 탑지 점 도차니 고즈그디 송디르 님 단충지 머르크스랑리 제 머리그르 비종리 중고 젠 등 디르브잔 라 젠첼메프르 근데 동비 제접 루지 시진핑 머리글레톤라 흐르는 등 렉서 동지 고르제 공파 개친 접니 등그 머리글레톤라 로르지 랑진체 점지 역사바토 버르 쳇툰시 유데 다스비 치르가닌체 나초 쳇솔럽 제파 율잠라 제웅 마멍티 조그캅 주제비 총데 탕제비 팀이 조람 탕탕 버르 윤난 원산체 정르 게르간 등 팀의 농자구이 중습제 로브스르 럭지 팔와 등 레퉁근 폰지르 쳔보 니습진 명위 담질레 쳔마 쳔쟁랑니 등그 조진 조제반 조선 릉제 쳔 머리근 탄들이 아툰 샤적 소념도 비 남바 원버시 유데 머리금 던져리 아르툰 급이 자침 진 차르슨라타르 급이 디 잉저리리 능 지체프루제 시진핑 그 머리 레이툰라 흐르는 등 렉서 동지 고르지 공파 개친지 오슴 조진 요바 등 머리금 던진 릉젠 머리크 그 머멍지 숙사인 바 차브적 등 미르젤러 지기질라 숭충 등 머리금 던져리 아르툰라 근데 동제는 중국 머멍 이용지 타몽근 간체인 바 사툰시 요데 머리금 던져리 아르툰 급이 자침 조도는 중화 머리 로지님 중절 덮죠바 등 Shujin ni tangrib subchoba, namang ni gzhi chikta zhilab jijin pevshuk chenpur tani, Zhonghua marig jingtan zogbin da khif tamburin zigbi lamlig dang, lamchulin tirgu cangtab dang ni. Zhonghua marig da nil, misim dibim towa dang, gongwan zhig dibi chewi ligang jingtan zogba shik dangjir vir gandiy tong cheri di.
རྒྱལ ཡོངས ཀྱི ཚོགས ཆེན ཉིད ལ ཞིང ཁན ཐིམ དང

0: kirang ki thukur nang yu ni
1: ngan chu thiring ki ling chi yi
0: thiring ki ling chi
1: thiring ki ling chi
2: singa rongling ye gung kamsa ngana zolaria zhongyang longchen nian zhi ji ge le gong pyo ge longchen ki ti ren ge ling xi le zena xian jie chung wa a jiang ge ka zu qi ma ni ting de le zhen zu yong ba dian zhen wang ye yi chong bu na mu zu nie sui tu sui yi ne zhe ya mian na ya er xian tang kong xian ge bu le ya mi mang bu ji yu gu le ya pie ni bu yao shi ta yi ne yu gu chum zhe tuo le ya zhen xi ge jia la niu ru zhong ye ge ne zui ting zhe ge ran le ya chen niu a yu la yu gu chum zhe tuo zhen xi ge jia la niu ru zhong ye ge ne dui ting zhe 居地年不切的，但第三宋季呢，这套西北的居地的来消息。人呢，他越过步他，基地部，从这德国土他们几个区域的年头，年底到了，越过从这套，真是给加拿大人住别年头居地级别年头给批准年头的用着消息。他用着从头的套了呢，从这土他们司机司长侯振刚给提的松下，他越过从这给这套的人不约吧。 루시 망부 유바 전시기 자라 녀로 주예디 유리 내신 탁주 치갑의 내든시스 다디 가나스 갸지 유고리아 펩겐 초부 소용의 차샤나 제주 인용류리아 주긴 침부지 되어리스 딘제지 인도 삼바다 아 내주 마튼 콘다 내주기 퍼리지 내주 지기다 제타 시비기 주지 말아지 아 조경 체제다 가나스 유고 촘르 나로기다 진시기 자라 녀로 주에기 내든데야 주디 아 숙진체를 샤스 딘지 송샤라 다 디나로리아 체드 카 숨즈지네 아 공게 세디지 슈샤 당부디 가르에서나 아 유고 촘르 디나 슈 초마초기 토담디 체시디 다 녀로 다리샤 당나 수지르 가고스디 잠바 치로리아 당야다 나로리아 제 다 치도 낭제시고르바 다 다리기 가고디르바 Dünlüya böse. Da kesi dinalolu ya zügübe yena rwa. Dinalolu şügübe yena. Çeşi di nero da yeris. Çezanda sane kage tanda sardu zübe. Yugun nelen kan din zo ya da. Den göngi ki çagen di kanlı ya da. Yungu su çinçe. Şipçe çe cikta. Tando da tisha. Tanya sabış tönduğa. Da yugu da cebe. Gage tonne şübe yena. Yigou yang yo sikduğa. Da di keçü karıyorsana. 아나즈다 차외간의 이내리다 거브거브리다와 남장간의 자격이 된데 망부지요리 대간을 가르치고 그랬으나 요고내래 강카지게로바다 인공마부 인바 아 초병의들의 집단 개우 말이 생긴데 직체제 당하나수 거브리 더협 된데 통도선 봐 오 이고 침부터 아 삼다 대저와르시도 아 삼 정도 가버지 다이네 미든저 가르치고 그랬으나 아 녜르 계진님부시부시에 된데 무 개개고 말이 생들럽다 요고게 랑고 디간 자서도 선바 아니 계라 콘수 티베게 사자야 가르여르서는 저직 송카나로리아 자라뇨르 주에서다 아니 버룰리아 파르키사이딘 데지르도와 제잔데야 탄데 아 단예 사업지 퇴샤 이고 양요스기라 탄도 젠시기 자라뇨르 주에기다 요고 칸카시에 딘데 주어르다 덴조야 직 정시체르샤라 타탄도 옌라 디젠기 창보르디르바다 정니 소수기 총니르 지에베 꾀고딜리 게바다 토그 지에베기다 내신바 갸게토니 슈빈다 더 요식도와 디게 창보르디다 정니 소수 레그 치톱세딜리 게베기다 요고닐레 칸딘조야 존네 토라 더그 토담체르샤 대단 첩지도 인소나 다 사르도 죽베 요고닐레 칸리아 시진기 죽지 체제다 로탄 튠베기 총갸에게 도시디 슈크치로 다야리샤 단니부디 인소나 네튠기 퍼기기 뜨고 도담데야 슈크치모야리샤 다 디나로로 카르슈요르스나 아 디그뷰기 주수 겐지티 땡도 땅제르 바다 다더 차도로 유에베기 유고기 디고 망보주어리 다 링게스 넘규 넘주 바스이네 릴리 바스 야미네 쫭강 아예기 디고 망보주어르 바 다 덴조야 주티 체제 디고 텐즈나로기 총갸겐러야 다 로튠 정신기 아 딱제다 체실 체제 다 뒤도도로 봐 아 로다 모튠베 튠제 이내리 체진지로 봐 아 매바 쇠바 장세 체바 대단 첩직도 인소나다 차토 기르바 더그 체련 이내리 고르규 이내리 아 딘데지리아 슈캡제다 아 로그다모드임베다 딘데지기 링고마비기 토네 유고리아 조예소다 야면직 치다 주요모디데 쳬바 위조 쳬바 다직 아 자라 망보지 요리 야면의 디나로리아 바시 므디 아 버르리아 차양 등그리 센딘제 야면의 단도 바스디 뉴베 슈고야 아 냠부딘데 제그리 센딘제 아 다디 망제 갸지 제주벌이야 공고다에게 처진진 제기다 아 단디 차외가리야 카르토그 제교기 아 가르소레다 앙도딘 리오르바 딘조 찹사 침다라 탁주 있는 거 지야레샤 당하나스 유고리아 피프켄스 뒤삼바 지다 뒤수 있던 거리 카지 인수나 야센 공신을 주리 카지 인수나 아 님은 카시에치 선주딘 제지 뒤수 비지 제제 아니 지로리아 유고 주어레 다 계시 뒤수 균 징부지 유고를 좋아해는 야 아 디체고리 켄게가나야 이게치 소수 서이 개구로와

0: 다 딘제 진디 삼바 탄다 아 켄게게 토담 디간라 아 체덴도 다야리샤 제자다 유군 내련 강 딘즈르바다 아 니도 니즈주 르기다 가르소레지 속베기 유고로 켄게기 베드 마이 딘제지 피주 체구베 랑제 딘제 뜸바타 다근의 신이다 직 유고기 켄게디 서이 접속으로다 직 지단에 저전은 첸딩스기도와 반항어다 수수 아 최 야부지 체서도 잡아 아니 서이 접으로와 디 체딘도 담바 다 유고리아 주디 잡아 만나지 아 딤그치에 먹고 싶죠리 아 직내 차잖아 소소정이 야면의 김 김치 제르바 아니 실로려 유고 주고래 다 양카직 소소소 아 타링 부엽제 사지 신배야 레그치기 위는 An so su chawe gangla ya zhonya do minto dee che raba, an sangma ruru suye che yu gu lu ya zhugu duwa, che zang di yi tang da gyage to ne shu bi na zu tuan si gduwa, zu tuan shi se. Ta dinze jik da ya me na jik nile shu nye gi mi di gi che zhin di raba. Tile lakwa kar re sana, ta nga na zu tuan se gi sa ji gi nere ya me na mik bing gi sa ji di le da gu to dam na lo le ya juwe re xa. 다 손에 토를 가르치고 그래서는 당하나 주 유고기 내내 강이 내지 내신부 이내지 자라 뉴스 띵소야다 도구를 체유 개진식도 지시 공고를 루치 지경기 도시 유비에 유고를 속부 이내지다 아 인공마비 토니 유고를 야주에 유어리 생에 기다니기 유고 속부시 아 단도 직뒤 토를 야다 직 유고기 킬레 리스니다 야면은 레드미는 띵소야 손에 토를 더구 토담 체리샤 당안아스 미다 미버루르야 이치 센티 하장기 계심시 다 디나루르야 이듄기 더그 토담디레 슉처르다야리샤 아 다디 영니 크제스 쳬브르스나 안아스이다 유고 닐렌 칸기 이듄기 제보디 삐제르바다 계시 이듄지 쇼바차샤나 디기 가르소레직 땡기 제기 체지디 슉처르다야르바다 안아스 유고 톰제기 직람나루르야 이린토 유고 리리기다 총례 꼭세기 비준 규신이 중요치여시 아 다디 아 띵서버지 뭐보다 띵서버지 체시를 체제를 봐 다 유고르기 절안뇨스 이네지 유고 내린 관계 아 꼭서 아디 꼭서 제베기 내든티 아 뎁지글이야 아 장세시 봐 아 딘제지 중사다 렌제들이 하장기 야부 중화시 다 신중카 디나로르야 다 쿠다 총기스 다 튜냠도 자주 비해리샤 다 링의 유고이 내리 지디이 내리 총재 더구 토담 주기다 튠주르 쇼디 체베 워라 쇼갱년 바 유바 다가는 신 모정신디 하장 섭심의 유베기 교시 된소야다 링의 유고 디생기 침다르바 유고 내리 강된소기 총리를 지초베 라게리 이내지 내신베 라게디 메버소야다 진시기 자라 뉴르 주에디 아니 지디 쳔베르바 팀다르 동디 다에 아 당내시 촘제 더규 토담 디 쳔게르바 다지 아 유고 촘제기 진군 디람디 팀다르 송급체레샤 유고 신에디 머시체나 아 셈바 고양양 당에 수약부 자에기 고급 약부지 타이네 나나즈 유고 닐레 칸 카지게르바 아 공고 루티 쳔바 야면나 아 준담 쳔바 야면나 버루리아 아나즈 캬지기 유고 와남라 진시기 자라 뇨르 주에 속에 내도 망부지다 유고 진념이 망부지기 제주 뇨르 디가나야 슈깅이 부수하리 제잔다 디리 아 디센 숨기 아 가르소레다 직뒤 토르야 주디기 차주 딘디지 빼바 저와 딘디지 뜬바 아 디 마세 땅 하나 수수여 봐 남규 디가나야 나와샤제 아니 남장가리아 뜨겹서다 야면 차외가리아 유고디아 치는 아 무유고 말에 생했다 딘디지기 아 다도 딘디지 통도에서 막 하나 주 인지미지 이섭시고도 생각하면서 디링기 중앙농진연진 직접 레고 벽에 농진기 디링기 링시리세 슈삼 다하샤인 텐게 슈댄자고
1: 년부 윤팅낭윤 자두 APP 윤팅낭내 중앙농진연진 직접 레공기 년진탕 농진리세 리체카레 키랑기 강센드부티 유튜 컹중라센 초보탕 더더욱 예용기 농진치람카기 선율탕 제링 링내 루양 루지소기 리첸 제자망고 제랑내 지도다 센초 아장장 APP 티낭 안주 중앙농진연진지겹리 공기 별개 리첸야 센초 계시 윤팅 윤행 안주 별개 리첸 센드는

0: ngoyla chirangki lakto khabaram langkor longle ringnu do cheso khangrong tho yunting app polinang gwe tan yunting sibe ge yi ki ta zeni yunni jimba yi yunting tan ting ni nian de ting ting yunting app polinang chu ji tie xiang yun nang ge yi tho ne zang yu guang guo xie chi ne cui xin nang de ji nian bu yunting nang yu ngan zu yunting nang jie yong
1: Mikarisina, Lubjong Kalechila, Lego Tuguyang, Kalechisere, Yankari, Soaka Situwe, Mizia, Ningu Majin, Miyutile, Chomiduce, Soshi,
2: Kiji Ningi Gisela, Kersungeli Mayang, Gamarinang, Luburu, Cha Shunga, Kotuji
1: Kira Lusikina, Shubi Gabriel, Kiranki Gisige, Kiranki Subuji Seki, Gatta Gatta Shibusan Gunushu, Sugugishi.
2: 계란기 포위 독세라 하오미 숨내 아파내미 이나양 계란의 제라 약체 취사르지 포화디 대공리 덥가 세기 치루
1: 계란기 소변하 처봉 통조로 봄차까지 요시 청용체비에는 가치시나 처봉 세어 송잔 가기우유
2: 계란미 유디리 손에 제발을 겹여지지 계란기 소부 가래 침부지기유
1: 제사 언츠 지시 주제 정리 기 처소타 님도 별전 제비는 야고 민도 관례
2: 미유토 초안이 튜니 되버지 거기 된비 기직 마시지 계란 가주 럽도 뉴버지라 계란 심규 팀 미주 야 원미도 쇼로 왔지 소외낭 같이 지정 유자 가초식 있고 미비 유나 제니 처시 이는 양 북등 민주를 용화지 봐라 능구 남구지
1: 키미 유비 왕키 미유디리아 튜니디 초보 유비 왕키 미유디리아 즈웨초 지통 나오의 왕키 미유디리아 디기디 먼저 심포 내비 왕키 미유디리아 튜니기초
3: 응음지타 변유기 겐베 게스비지
4: 조르초탄 긴냠기 초베 지주 호규
3: 다나독지 튜미 케주 나오의 윤괴 사토
4: 양신 파드 민원 비 창조 사탕
3: 토신 지차 비 초벌 사토
4: 매개 유주 코르웨 리제
3: 매개 유주 코르웨 리제
5: 세린이의 공감성 링제네 단다 생수부터 젠디니 동양 롱진인진 지접 내고 벽에 챔피언이로에 미게 유루고라 시베디 제리 말이 전에 조금 더 다와트르니 딩디 미게 유루고라 디세나 남은 이제 인연함토 비진지 유고르 종교 비진 정종 딘제 샴주칸 모두 쇼임에 남은 이제네 토시 조비고네 세나이 바슈 비진 정종 딘제 샴주칸니 정중 루유 딘제 샴주캉 치레시 이바타 조 나웨 징웨타 소샤 지신 미리 리버소 캬곤 징웨비 냐사타 체리 신조 체리 캬티세게 내가 루신요이 냐자 체베 징웨타 인조도 므비제 치줄 하삼 유진 정중 므마 샴준 캉라 자웨 샴준 시타 총투 점령기 샴드유캉 망부유 샴드유캉도 냐르다 체베 나위 우동 속자기 조드 창보니 점령기 앙니버 임바타 먹주 나위 랑젠기 조르도타 총투기 조르도소 예급 친앙토 계자 취업이 중앙 지자 보타 비진 총결의 스슝기 개용 신우 류종기 천재 롭수 디시타 비진 총결의 기 예제 리노지 로스 디시시 민다와 타 냠디 제조 로스 체리 리네 전주 중국 지주 오유 현강기 체리 다 시디 로스 디시시 민다와 타 제는 이 동안 잠이 취미 고로로 예급 리노 주기 예급 예리마 탐그 딘제 샴주 강도 남든 체유바리 비진 정중 딘제 샴주 강니 예세 총결기 로거럼 디키 텐초 서귀토 내유바타 갸브초소 잡니 리니 쉬샤 텐텐 지니라 딘유 팅럽젠기 텐초 드가라칸라 미세지 리니 쿠루 딘유 텐은 제가 책동 국계 응급중의 진료 다와 시발 쪽에 중앙 정중 딘세 상주 강기 처지 초이마타 제가 책동 국계 조조 리니로로 비진 정중 딘세 상주 강시 응외소 민답하리 제가 니동 조조료 다와 고바라 비진 정중 딘세 상주 강티 중국 유럽 미수비 조준 휴샤 카탕비 민중 난도 주의원이 비진 정중 딘세 상주 강기 루주기 피림으로 주시오이나 제가 책동 국제 응급증 어찌를 다와선 봐라 중앙 지자부이 인내 로소 윤태 강기 초신 급 따라 중앙 인내 부타 중국 체리 강이 기념토 중앙 정중 응마 상준 강기 터지 온윤태 강 소와타 제가 책동 국제 응급증 어찌를 다와시베 친이니 중앙 정중 응마 상준 강기 터지 강구 소와타 熊烈 康体, 破绽宁别丁界相聚康体, 东华果囊体, 文火浮长堂, 新田浮长, 清如聚康界翠白的, 分文中体, 朱林体跟记者所写语, 中央人类部堂, 中国策略康体, 娘都一直这么也, 也用所恶别堂, 人们有速度切把堂之, 也用三列康体, 列国堂, 新新列记把, 国天切语, 就是这东古的恶中银暗路的中央人中丁在相聚康车主及朝鲜同民南昌祖地天桥龙月冲兄弟你这么刚你有多点给切吧的同民车西丹啊推定松吉列着地相聚托刚堂恶比托刚兄弟托刚结束准确就马赛龙月车西堂不有人了相聚松吉密出去马解冻先习组织堂推定堂不列着呀 东国国罗七人家的你就东就点给切约接着切东国的恶中恶中的大娃九巴拉你这么刚三八天朝龙月也冲凶了两个章接着切东国的恶中恶界的大娃阿巴拉你这么刚三八中巴塔陆局日报塔总理黑剑郭沫若也你这么刚给国强吃业大娃解别帕拉内部来定六柱新巴塔铁剑那位金月塔双甲最新界西界前的相对切约巴的 就是切东古的恶中恶古的大娃唐伯罗你这么刚三八月所七九所国么切瓦唐今的西北切几年中华民马集团结构扎达的不一密切扎达恰三级准备切瓦的全国签名格数中央人中顶在相聚康体彻底出题毕竟重结了相聚切瓦唐第毕竟重结人力聚也控诉多余就是切东古的出去人力罗罗 毕竟人中顶在相聚康熙我所明大瓦塔那位金玉日本开间给人启蒙杨中间起馆长给给那些接着切东国家顿就吞案落了呀毕竟人中顶在相聚康毕竟重结前在聚也国际控诉之瓦塔接着切东国家顿就吞过落了呀那位明日日日本开间给人启蒙分文中起胸正康给共进去给些 中国人中策略密码相对抗体听说组织成果对内特地写接着切东国家结束他们落了呀切来日生特地毕竟人中顶在相对抗体心就念书堂人从康期末西边策略恰别也特地准备切完了接着切东国家结束切不起落了呀毕竟人中顶在相对抗健康心就抗体毕竟给大型男孩子弱小王恶人体 金刚出了点的做马赛小王恶人能真列顿跌浪啊就走起给做起策略心中的十八十的出路就是切东国家解决情况落了呀毕竟人中密码相对抗毕竟重结了策略拉在心中抗有控诉你的这一档我的就是切东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 接了你东家面前面也了，到我对面才进你，记错了人民一国两国契约。接了你东居住的到我国吧，中国退了你去别，组织一些下卡堂别，民众能够去不了。毕竟人中顶在乡村抗议，组织个人员的去不赢了。毕竟人中顶在乡村抗议，大军了，民主起码，其实俺东拉上约吧他。 zhuk zhun ji jia jun la mi chu xi ma ni zhi qi dong la zhen yue. Zhim gang ji jia jun la ya mi chu xi ma qi zhi la zhen yue. Tian jia bing tuo gan ni, xiang gang ke le ke jian, gu xiap tian jia bing ta, bi jing chung ji le mi ma si chung ki chun mo tuo ma ngue dang ni zhun bie. Ngue bie tuo gan tuo nian za xue bie, ngue bie chi ni xiu zha sum la zhen yue ba ta. Ji jia jun la ya, mi ngue zhu ma, sum dong chu ge yue. 毕竟人中丁在相聚康给结果体丁在相聚康给结果要落月所念月的他天国丁在相聚康给结果成月所念月托刚作为国内托刚作为农月所念月的他狼国角色体呢丁在相聚康给托刚作为农月所念月的他狼国角色体呢丁在相聚康给托刚作为托刚作为农月所念月的他狼国角色体呢丁在相聚康给托刚作为托刚作为农月所念月的他狼国角色体呢丁在相聚康给托刚作为托刚作为农月所念月的他狼国角色体呢丁在相聚康给托刚作为托刚作为农月所念月的他狼国角色体呢丁在相聚康给托刚作为托刚作为农月所念月的他狼国角色体呢丁在相聚康给托刚作为托刚作为农月所念月的他狼国角色体呢丁在相聚康给托刚作为托刚作为农月所念月的他狼国角色体呢丁在相聚康给托刚作为托刚作为农月所念月的他狼国角色体呢丁在相聚康给托刚作为 sukja kangso yuwa yin. Digala ya nyarza chewe marbi chesu, hanshi cha churin ta, daba mi rugu jin, kongzi cha su, marbi nyarza chewe yin. Zixin somji ngoni shuwa yin na, bijin rengzhu ngima shamdun kangi, zixin ki jikdin chewe, zixin ki chedun jimdun chile ti na, jiru nidong gyami, jumi dunri dawa dunbara, jima la jimbi chewa ta. Dimdui ye ya yula mi ngu ruma, ye ya laksam yuwa ta. Dimgui nang, gamsi zixin rimdur ta, zixin ki nipa, tingrab zixin ki cincong je, juja zo sum cu yu. Yegi mojung kong ki, zixin rikyu ne, tante nama pinsun chobi zixin par ta, zixin ki chadung tuja ne, zixin kuzo ta, nuju yu ma la ki jigo cincong para, chua mang pe to ne, zixin ki yi wan chushu ngambar che yuwa yin. Kyungzhu lingay ngay ngay shibayi na, Kyungzhu jilin ki jindri kanti na, jil nye don jami joksong loro, lariyan chugu chukwa ta, kyun ya kyun mi chushima, rinjil hasa yuwayi. Na wu yu udung soja kanti ni, ya kyun la mi chushima, rinjil hasa yuwa ta, jimgang ki nari rik ta, mikwa yangzin, mikwa drawe rik jayki, rimzhu juri ngodri shibri che yuwayi. Na wu yu kogzhu jingwe somjin na layi na, na wu yu kogzhu suakja somjin ki, demo wala, Kīngu kāmji lōngu tōng zhūru nī lāzhōng kōngki zhēnzhōng dōngwa mā sē. Gējī sōkcā chōgō nē, gāmsār fījē dōwē nyōkcīn chēwē gyōrīngshīk ngōmār chēyōwa yī. Nā wē gējī sōkcā kāng nā, nā wē gējī mībē sōkcā chōngjīngi yā yōn lā mī chūshī mā gējā yōwa tā. Tē kōng sō, dōjī sōkcā tā, chikgāng sōkcā, lōnyī sōkcā, gāng lā chīngmī sōkcā sō, gējī mībē sōkcā jī. Harge chewe luju tsumar cheye wa yin. Ngozar chewe Afrika siwe jimdun ti, zewin ki gobti kolwe tepsa lhenzo ki suyu du ba ta. Zhongku wangbu junjian pendi tepsa lhenzo ki, cenjin je ta, ori gu shio kenyi si, bilin ki xindi gyobi, Afrika za ji sokja ki mabi mungshir che ne. Sokja chunye che se ne yu ngu ba ma se. Zhongku ta, yin yi ki beri ta, ngozar chewe tingrib jengi, Jimdun lakze ki chedab nazo sungdu dheche. Avri ge gamsa chimyo reyi soksa ye chedu ngubar cheye bayi. Bijin rengchung dinze shamzu kaan ki kyungzhu linga ti na, somjin zuo ti jilun yedong dami nishu lyo ge dawa gube che sumchun yina ya lasu che bata. Goji che bata chebjudu yina, toksi nindan ki chongsa shekshu bu nyerdong lasu che bata dhresha. Bijin rengchung dinze shamzu kaan ki Tsenshib namdangam yana tsenshib tumre jingani shiwa yina, jiru chikdong gubja jazu kyudu lu, rengchung dinzai shamzu kang ki nujui shimzu kang mungshila cheche. Daxin nan haizi ruzubi, xiawa ngirin shimzu nujui chude. Dine su, inji xiawa ngirin ki chuzo nang jingche ba ligrub chungne, tante xiawa ngirin shimzu dine su turu bari. Turub nishubi lura guju bande bane song, bijin rengchung ngima shamzu kang ki lore re. Tsenri shimju cheshi nishun ha, nirub cheshi yuwa ta. Tiye nang ne, jiru chikdong gubja gubju koni lo ne, jiru chikdong gubja gubju kubdun lo pala ina, bijin rengchung nguma shamdun kang ki, yegab rengchung tsenri tibze, tsenri shimju namdang chu ta, bijin chongge rengchung tsenri tibze namdang sum. Bijin chongge ye tsenri lakze shimju kang ki, nyugub yubye cheshi tibze namdang jikze ki gen kuru yuwa yin. Bijin lokdi mune ngodri shiwa yina, Bijin rengchung dinze shamzu kanki, chile rishun tredi, 毕竟定在相对抗给习近平年数十八天呢。

0: ま、せじにまみ、てこにめげなさ、あじろじんろざみ、そすらんげ。かんじゃたみ、そじょじねまん、てじじすけめぼ。だたんさんしじるちゃしゃん、ろすんな、ぼすんがとんて、ろひてんな、ろれてじれりじしのご。ろじんて。しじゅくちな、てねそしじりあず、だたんだずかどるちゃしゃみん、じりにまでとじゃみん、おとずとあとかどんこらた。 言語だみ、たずのランティランスマンバティ。このあとネットズとロトウトゾミ。うにゃたねめとすかじゅうなんちゅうんばこ。たんさんしじゅうごてんとこ。たてでませじぎ。かんじゃせじゅうなんちゃしゃん。わんけんじんらん。くれじんびしじゃせかそ。たんじ。くれみせしゅうせしねてみん。じんぶたんごじんぶにぶじんぶすんぶ。じんぶしぶすめてんしゃあちゃんほ。たてねかんじゃあずき。しんじゅうらぴにゅうびにん。 新宿科捜査者に言えすぎて言うと、たんさん。そうするわけに言って、すぐに言えすぎて言うと。だ、近所科捜査者、知恵というのを、にえ、感じやすいって言うと。じゃあ、なん、すぐに言うと、これでじゃろら、やどかじゃんちんじゃ、ティモンゲゲメアポン。だ、感じや、にゃまばにん、みっくるめろとだらん、感じやんがそん、せっちゃじゃ、にえ、ちゃんじょんないちおう、ね、これたくらん。 カジニア、ケースカナチン、カジンダガテティジンディ、カジア、コナソ、チャンジョンナジン、ソソチュウ、ワロレ、ハウスのタッキャンギコミ、ドンド、ドジン、ラジン、ドバトンヘンディ、ドジン、パザン、レンザイ、マンセルペ。ティデ、マセチギニア、ティエラ、ニエ、クレギ、タジョン、ミネセチェチェ、ニャニエンゴソン、ティ、ソソイ、タムネ、クンジナジェ、タチエティギギタ、
1: レデジューシスムでソーベ、ソーチューローズナニアナ、アンディジューシスニアミ、デリニア、カズラミ、セツセツナジェ、ダジョンミスジェ。ソンギングソンデリ。ジェナディトールチャシャンキュコンネ、トバ、テンカーグスムでセッペルテンデラブザミ。アンジェシエチンギギギメバリデ。ダディギ、ダジュンニアミ、ペンテカンニエチビペンテカンジオ。アンジェカングトールタティネツウ、ナヤチャシャン。 저마자수주업다. 니만네제 미주 통주 권벨 간제 동과 나한테 동제 되고 다 단상미 떠오라 미상 메르모라 취 갈테 나제 다미 되제르 신기냐 미추 너미라 지 딤베고냐데 그래 치 미상 간제 지네 갈메로 메데냐 고자미 다 추부라 중도 치네라 중년이 메제 제제 두고 균도 코네 추 장어라 동대고 다 아주 되게 루에토 차샤
0: 南岸人的，我注意没到。第一，他南岸说南京恰恰人的，就可能他当上，他就搞把今年的我，南岸没阿南的，农南看见姐姐，你们的，就你没空，今年说运动队恰恰，他准的恰恰你当的，去想困难些呢，想让大别个南岸的，他当的，我准的去别个庄子的当的，中马村的。
1: 第一季，你当过，开始装置，但第二，你当你生意落地，学装置，但你当你走路落地，还是得人的，当地吃过的呢，最麻烦。我的第二天，你第二天学考不着前途，感觉靠自己想着考装置过上的，到最近想着装置送别工，你要再学了就当了二，第几张不挂钱的，你连一家考。
0: 现在庄子古上的庄子泥中吧，你看现在庄子古上的庄子送的，我就当是做，对呀，路通个是路路路途接个能一点没，过个不能。
1: 是是的。
0: 我等下送姐姐，她当的还是，都是个人家，庄子泥，当的我的全部的全部送的。那今年还是你，你就落叶的，谁就听见你，谁兄弟，看见他，你当你说这些老了。
1: 아주 시주 되제 그래서 어두스 가래 중소 이제 기내준 분은 다 뒤에 아들이 야 삼지 냐수 시주 되제 네 그래서 좀 보고 제가 뒤는 수 그래 뒤에 토하될라 但 디제는 시중 로교 문호스리 쉬어야 매로스 샤리입니다 인도는 로에 차시한 단상 다 동돌리니 간제 시주 야도 간제 쇼레 치미니 라지 마라니 로교 나이 와 방금 토하니 디네수 시중이 따단집니다 다 간제 디기 신리 우리 토하니 센상 그소 좀 센상 쪼야 능고 기네마 대류 토할 시중이 로교 능고 제가 이제 또 그래 벤조 폐기에 대해 또 노예 털 이제 아주 시슈라니 더 요나에 뜻의 경기 제가 니게 토하되 노스 너무 스테이지 잼스 쉐리스 얘기하고 이제 다 아주 미리 튕길 수 있는 게 이제 아주 두시는 게 송고금이 이제 어떻게 순으로 있다 단대상 그들 되민인데 이거 지난 되민 이제 자다고 다들 통용했다 다 아주 개골 차샤미 이제 시집의 주시 장에다 랑비군이 소수 미래 능신지 미래 튼질 진조 제기였어 소수 최소 능신지 미래 튼질 지대 제기였어 빠군 집 능신 튼질 도와서 지대 제기였어 이제 가면 도 로디 좀 되셔 좀 하니 딱 랑수로 되서 딱 랑리 다 단상 아주 디기나데 차샤미인데 되게 그래 선배 배윤 털 교제 제맘 외배 배윤 털라미 교제 치 용도 치 담이 단시 주시 장에 다 라베 간제 가면 또 다시 해서 놀 아 땅 외배 배윤 털에 토제 健康 자투도 봐서 담이 뭐 선배 털에 내린 토제 健康 자유 장에 또 담이 실은 딱 간제 또라디 어떻게 토대다 담돌리 모투제 간제 야탄 제맘 现在这些节目弄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节目我听这些 ཁྱི ཕྱད མམ དེ དང མི ལེ དེ རོ མི དང ན ལེ དེ རོ མི དང མི མང ཚོ གང ཡེ སེ རོ དེ དེ གི རོ ཟོ ཨོ ཡེ ལེང གང གི མི ཆ རོ ཐོ ལེ དེ རོ མི གང རྒྱ མི མ རང དེ དོ རོ རྒྱོ དང ན རོ མི པེ གོ མི ཁྱི ན དེ གི ཐོ ལེ མི དེ མི མ སི ཇུ དོ རེ ན ཡེ པེ གོ རེ དག པ ཅིག རོ རོ རོ གི གོ གི ཉེ པེ གང གོ དོ མི དོ དེ རོ གོ དོ སྐ རེ ཤ ཅེ གོ དོ སྟེ མོ ཁྱི ན དེ ནས སོ ཉེ ལ ཆ ཤ མི ན ཟོན དོ བ ཆ
2: 中国南北铁路线，中国南北铁的北部线。集团作别都市电报组，
3: 将军冷不杀不然白白军。

0: rokbe yiksu parlin jindur tang. Chachi lopchong gozar giwa soki nambe toni gikab ki jiju giyi kyabde shukchin tangdi. Lor shibur shunglu ki jige rinbi chebo ting dundong lakzambi yu. Xian yang tadung, nga ri ki shengshun tang, kuki rinne ki nangtun zemo ngobdun chene. Kimzang chile, rinne kyabde donwa shibe jidun zowu chabdun ting sumgil hazam chebo tang. Kayin ki nga ri su simdun pukdun du jibe. Zhonghua mi ri, jikdun chobbe nyamlin kanki rigor jimdun chebo tang. Nguimi rinne shusha jimdun tang. Lukar chabdun soki nambe toni nga ri ki nama si ji ki rinne nyamgur nguanbar chebo ma se. Rinne la dene mi ri ki tunmo nguanzin jikdu jidi. Tunji ki mido sator yongsu shebar che yubshi.
1: AI 주민연주 투럭사비 모차 헨게 군캄상 나니 미터진뉴키 년준바 AI 점이 기라니 년년준 수별의 전세도르가스
0: 탄다키니 세신바니 지튼 속배 도시 템플주 경규 렁부사바베베 규지베 치디리 전시 샴러 지링키 김장 치동망부 디기 댄송 체베 고르슈기 지린 총길키 롱팅구 산진 총숑키 텐치 김무 투즈 까마카시 나왕부 균제 미네 마테 초웨 겐린 시슈투 유진 콩키 락토 카발러 디네 마테 초와 겐린 리슈치 토바타 체진 카공 체바 제시 이시 빨갛게 채나 지기도 디니 로게문타 돌나 하잔데 디부도 지송버시 통화 통기 동창구 신리 디구기 최고 강토 년치 덴베 주양키 킹유진 리즈 핀타 로브데 닝부츠 땅덕교비 샵주첩치 가주나 톡스 탕부 디기 사칸토규 Bèshèn chongkì nì yinbè junjun kì jibè rèngxìng kì lèngnè lè cùbè dàtò lạc tù sùng nì. Mìk sùng lì, chòwà sàbàr rè mù chèngbù chìbè nàmbà ngù yùb shì. Dì chèn chùk chì kì nyam chì tò dùn bè. Tà chù nàr sùn jì sì chù kì lạc dà chèngbù lòng chù chè jibè nàng tùn lè mì chù tù gùr shùk chìng chì gù yù. Zhùng gù nàmbè tìng rèp jèn tà mang chù chèngbù. Dāng kī chok jīn chok kē bā chok chūn. Xīng qīn yōng kī, mēng sī kōng tō kī, mēng sī lē tūn gōr kī. Jī gyab shū jī Xī Jinping kī, nām shī kē jīn kī gōng tūn tā. Xīng ngī tā, xīng qīn sī shūng kī, tāp chū gui jī lā dār tūn gu, dīng sīp chē dī. Gūn bē rēng xīn tā, mēng sī rēng xīn. Tā gyōng rēng xīn jē kī, mēng chū zū gyōng lē, ngū shū yū gu, gui dī dāng wā tā. Mēng sī dī chēn kī, mēng chū gian lēn tā. Nying ka nguan guo, pei ge le gui ti dongwa jie ki ge nu dun bi kang li che ne. Kim zang chi dong mang bu di gi den bu nga tun gu tu bu che yu. Tong yu zong ki lo ni shu zeng yi le, li bi zhang chi ke mu chung du ne ama chong ba ta. Aba wang bu dun jian yin xing. Kuang ki ma tie cho we gen lin ki rong un le di ne ga chi qin bu lop chung che yu. Ya, nye don kya mi nishu zhe nga lu dawa nyi bar. Yangji ten gyur ki, tu pokbe le zui tun ni nini sum gilam tu shuwa ta. Reng nyi ki, gangbo yi chi shuwa shi. Kuang ki mi chi gang e ti dabu, che ke meng si le tun mi ne, che mar kim tu gyu di semso dawa ma si. Ma tie cho we, gen lin shi shu zhu lu, nye ro che pa ta. Wang bu gyun jen ki, lak ki ri shu che pa shi. Zhang chi ki mu. Nga rang ri ta chebe gebsu, meng si di chen ki nga le rokpa chebe yang gyar hui na tong chung ji jubshi. Ji zo rokyub ti, gang e yubbe mang cho ki si zhe cho wa ta se gui ta zhewa yu la. Mang cho ta mang sim ta te we zhewa yubbe si zhe mang cho gen lin ta. Ji zo chang xia le gui di. Ji zo dian ling sung yong je ki. Ta gyong reng xin ta, meng si reng xin ki leng lu gui ji ji shi. Nye wè lò xie rin, jì lìn xìng qìng kì, jì zò rok dò lèng lù, dùr jù mù tù dìng sèp dù dà nè. Rìn bè tà, kà yì wè rok dò kì, sì jù mà lạ ngà wè, tù gù cang dù dà wà tà. 미시 찬용 제주 동거타 제외 마티에 초와 개린키 체시리치 람스유주바 마티에 초와 개린소 십시 땡키키 왕자 상총타 총슝러 제바 지린키 로격 시비에 차도 답주 탑람 샤동 체비에 지조 로격 실슈 피뉴 나외 칠치유 明二 星期用期 총계탄 총세기마 대초와 개린키 체시 다시 미시 찬용고 등기 니수자 숨타 시기 기주기 숨심바티 니돈 갸미 니수로타 돈을 갸치 숨주 소니 차시타 갸치 숨주 소니 차투 소솔 팔유 믹세 강의 유배 미니의 시제 초의 체시 다시 미시 찬용고 칙동 갸미 숨주 수업시타 등기 기주기 숨심바티 니돈 갸미 니수로타 돈을 갸치 숨주 소기 책계타 갸직너 중어 듄 소솔 팔유 강의 유비 망초 티게주게 초타 자마티에 초와 게린타 믹세 강의 유비 미나 로격타 닝굴 치비 격고나 주 유부마세 장캠 로무와서 니급 강의 체비 미팅 치중이러 로격 체 유부시
1: 주민연주 투적사비 모차한 행계 군캄상 나니 미터비 느끼 연준바 AI 점이 기라니 니 연준 수비를 체세도록
0: 주토 미시카기 망초 김장지다 저와 서지바 디슈기 광시 중시 장교조 니닌 총기 린칭쿠 페롱 디쿠니 미시 망부두비 디쿠시 인신 gyeri tan zhong shi, yu shi tan mi shi so, mi shi zhong li, chu bie mang cho ki. Deng yu zan cho ki, ni chi wo. Si zhu dok bu qi xin, ji li jik ding ki, kim zang ji dar, zi tun qi war ne yu. Dang ki ga la nian ba ta, dang ki ji su zhang xin. Pe long di gu ki, zhong hua mi shi jik tun cho bie, du shi dian bu zu ba ti, chong mi ji qi nang gu yu. Di gu ki dang yun ta, 망초 섭수디네수 섭수촘친타 미망 투조기 투미츠 지도사치 족두 주경디네수 진우 쿠티다 망초러 편바타 과추부유 디구 등우기 저미 주경치다 켜디다니 저미 충지 갸타 구주코니 수바타 망초 레툰카 종미 낭투나구바타 디구기 낭도림바 냠주 前辈 등을 전주타 당윤기 악도 탁주지 지규 니외 로니신 디귀토 림지겸나 망초기 리수동래 개와 탁주체바타 탁주투지 갸지굽주콩을 하점신유시 청주 처미래 둔바 위리나기 안추 청미 괴고티다 망기 니추 토괴라 팁토도 신통괴니 레툰주투지 체토주기유 지 모주 치기 유비시 총미 팅 치팅키 디구키 강의 유베 김상키 초골 참비 익차 서로 치기 두비 셈나 가초 첨부 총시 주비시 로 듄주 듄듄러 리베 편롱 디구 강외 교제 초비 초수 숨바 호치 중키 나니 게시 임바타 니에 산다니 모로시기 당도미 사춘이타 김치 크시기 용장 장부 잠키 주신 첨부시기 월토 루시 중기유 디귀키 내츠티 신지 팀원키 최고 강토 자기 감소 디졸 체디 총미 창미 피주 치발 코듄 체충 시가 절 첨부 주부시
2: 남목이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슈 간들히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친 리군기 표게 진남이
3: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 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lop chung chu dun yu chi
3: lop chung chu ya ki yu chi
2: lop chung tu chu
3: lop chung tu chu
4: zashin zewe sendol hinge kungam sa kirane tang de sengu chu ya ti ni zhong ya long ting yin chen ji jiao ni gong ji pe ge chen lam to gu ji xu bie lop chung tu chu ji bie chi ji li sen shi nga tiring gi le zhen zuo qiong xu qian bian jia zui yin tian de le zhen na gui bie mu tu jie na ma ling ge zu ruo xi jin ping gi tu rup sa bie zhong gui ke jun ding bie ji suo xing lu gi gong bie lop chung ji tun xi bie le zhong hua mi ri jia da le bu qi yong wei zhong gui pu du ngun jiu qi gui bie guo suo jin bie xin gu ji xu qian bie na ma ling ge zu tu lue leng an sen jiao nang jiu ruo ge su xu targegi sibe junyong we mirishina tasu kyartar ki ningbu to ta gedu junyong we mirishina tasu kyartar yongyu zendu tedar chenbu yoshi zhonghua miri gi we dong par hui zhonghua yi sibe junhe miri la cheje keba xia de zemling gi miri le bu che ren gyur yu nye te mo chu gi che su nu pyo zengge kha gi zenzu che ba ta ge gui gun zeng gi wong gyur ru sun sun gyur ba de ne 중국이 림기 미세르비유 체잠나 개괴 군진 체잠기 지속기 문베롱도 롱부터 중국 미망기 축생 망신 지롱 시부터라 모기 중에 동해 연구 중시 원가 파르메기 장도 피규 준비 중화 미리기 거기 템베 풍둔 최녜 지구티 머신에 예와를 돌뇽해 지겹 수지 시진핑기 대나와라 중화 미리 갸달럽 친군줄 지구티니 중화 미리기 니럽네 송기 풍둔럽 최쉐인 풍둔럽 최대 문주르차치 중국 미만타 계첸 장매기 가와 창례 대부제대 특주제유 원캬 태평 태국 리구타 세기르 루규르네 이후탄 리구파라 자도랑벤 과거 창마 밤에 중화시 순중산 인구치 나오에 자파로 사지히 중국 롱어 동차라 원규르 제베 광매 시완 개최 남로 뉴욕지회 대중국의 지소 이하된 형화를 차출나 뒤닝 개첸 템보시라 뉴욕유 원간 중국인배 미세르베유 최잠다 개괴 군진 최잠기 지소기 오다 중국 미만기 양아외 레완 규르투 맵시 니럽 중국 루규레 세세 제바라 신배 먹주 님부터 쾌충 원조 된체짐기 사치 상매 중화 미직 민직 촌에 용하다 쟁계랑 원고에다 개괴 균진랑 원고에 제비 루규 랭겐데 용줍 제미도블라 미리 꺄르다 용의 루규 랭겐니 테웨캬 쿠르미도브시 중화 미리기 풍둔 된일 제비 졸람니 거두치라 꺄껴임시 미리 꺄르다 원규르 제비 톤토 개워 동추르 장메기 텁시 파르메 통하다 미릅토메 최녜기 양양 제비가 shunpa mebe zhunggui mimaan ki mungbe chwe tuwa gajie ndungyo chebsi. Tene markisi jinglu lobdun dun zimbata miri gyardar ki ginti chakdu kurwe jorme chejim ki sidante zhunggui gongchen ta lugyu ki karte ting zegbe che su. Zhunghua miri ki shine gadu changme nyang tar sarge chungwe gyarin suyubsi. Lugyu ki chukyun jingmu langlong du pabali jesek ta tengnik chebsin tuwa Lugyu ki kursim chen ki nyamsangyan tuyambashi. Su Zhonghua Miri ki gyardar labu chi ngungyur chebi Lugyu ki ngintri kyo na tela Zhonggui Mimang ki gunguru namda chebashi. Dawa chubi sarje megyo gyatian chi la Zhongguru Markisi Lingin Rinlu gyayongshi. Zhonggui ngontuan minne Markisi Lingin Rinlu ki cintidang tuyambi ten tuyan chuy ne Zhonggui netuan takju chebi tablam nyebatishi. Nyirabne su. 중국 지속이 리그위 자구타 중국 미망기 개괴 균진기 원규르타 친의 용어에 진주라 모괴 지비 특주 자구 마르케시 링인 신로 중국 소베 리그위타 송제 지바제기 트네 중국 공천다 뒤토도 운입시 뒤테네소 중국 미망기 미지상젠타 미망진주 계급 돔조르데바 미망 디기 용어제기 특주 지바라 딘시 교바른 교부타 中国民们三百多年、千万年、上万的久不歇。

0: 푸지 체티 메노
1: 푸지 체티 메노
2: Synonym to, and give them some. Tanangana to say what's really the dinner. And the drawing room tin yin tea, digibly cool. You get chillum tolia could she be, beauty, chirping milusibilis and she. Tidinky litanarina, near here. Pun Johnny, dear Julia goody don't she. Go tea, you don't to get down with what is in she. Tiany char, puran gun junky. Julian, you don't get me so jolly, puran gun junky. Diggy then be pun John. She name mung pinky, dear Julia goody don't we. Tea doing tea good to see si but I'm seeing. Tea doing mung work, tea in the needle to get on ye. John Yong ya, she name mung pinky, dear Julia da chimbo, Jim be tigrisia. Chigudina, mung yonky, be low kept it hung. She name dear Julia, gum dongo, they were tea dear. Bidip tang, zhe ju song tu zhe wei, namba sab si ne du gri xia, ju tun zhu yu chi gu si na li ya, ni tu ki, chong gi ki, bi lo, par tong sab, zhu run chi batang, yar sin ki, pa ma po zhu, mang pian ki, bi ti mi wi na, long yin nam, jong gu ki, ba si zhe ya, lo gu chu du ki, yi zhe che tun ki la da tang, ti xin gun tu ki, pe ki zhin le bidip tang, zhin le sa du ki, tun zhe, jim zhong che chu yu shi, zhin le li zhi ki, seng yu ni, New Tier Lumina, Chiwam, Jabby Situ Lata Chikudi, Gorn up to Lumina, Gorjung Jayat, Gorga Lumina, Gorsum Jaya, Gorni Gilumina, Gorchu Jaya, Gorsum Gilumina, Gorgo Jujaji Chikumatan. Below Chise, the Donkey, Sungu in the Gajin Yishuli, Game Michoba, Sungu Ki, Kyokosu, Bidipan. Tuti, Chenzin Bichi, Tunzet, Yichi, Jinne Sadu Tunzet Sotuoshi. 这句把南边一呢车机车孙别来的聚集这句起进修林车不满些车道起从端来的属于呢牛个平年铁杆狂架起西举龙举起出天地起过年行走归堂唐咱们三年永不满为初级节里啊西共起诉七路东归一么堂别提三级堂老苏国在给我列端来压表起个日下就用起新华冲安堂 比较看提醒我前比中看堂大陆其实所处于不堂一旦去你共家去秘出西门额就离秘密瓦堂别提你共去家去家家送出离秘密瓦归其他第一年平中去人类从这迅速安慰一瓦切地人类门边去西住地团多多缺压一年几个日下下面呀诺那国产就克隆居续切比呢 李竹琼为国生等时然给其听唐伯牙这样看诺那国产就克隆继续切把李竹琼的时天下中国千禧错别对于罗松哪里呀平中期黑色堂能出西个字我的解释归西诺那国产给东国的顿住顿几期马别独立来团别于的堂提及居居错别人的用力呀捧着一些切不及接了你东家明你真罗里呀
3: 在明托起吕布车工人的克隆继续切别诺那汤不提南出汤不是我提的浪安给月时提档切不及他是从给起诺那日比送给汤所以拉在三度第二天呢这部托这里啊密西东送给月别等熊中养不见诺那居上所比定些呀我是做月经听你平中等熊这些种所比心主定些年不是 明儿平中所这些种起日久里呢中松的辣子没办法日久冬一月别宿在其车些时日记开别错别行呢这些种汤中差农那书记这帮起龙居街中的你给辣子们所有汤集体日久里呢松共来团里啊梦西电不西电有时来这天农那起日久孙不也能养教汤 切绿米白这属于的切土筋平均期拉给米土鳖鱼孔吞孔期当晚电送土鳖汤三对出来期日本蒙西的电图东土鳖时提档切记冬日鱼鳖中所期日错忙土东鳖呀偏土鳖汤平均期中康松鳖汤忙去边角鱼的吞中昂狂鳖主要里呀规定的东土鳖日下 下面呀，错别江南陶器，三六七十期六镇西错别过三能时，中央农村人民机构来过年的区别些。你前儿，西林主机冷通器西林堂，平中器
2: 메콜 동긴 장리 루카 듄비 레지 메콜 팅이나 제이 게구구니기 변종 팅저 존내이나 상하이수 집중리아 규비 로메 초부시나 수요시 집중탕 민소용키 편제무이나 딩습도 동치 실린 주기 렘통키 사퇴 장람키 캐줄리아 딘지 뉴르규 미코 토리아 부구키 삼루첩시키 로칸시 주디 변종키 로만남리아 주슈출리아 삼루냠세 탄인탕 김찬탕기 급리아 장비 지와이는 什么单元시 제고대야 총운신진키 미리 튠지야 튠키 응운튠미길 튜럽사베 장람키 미기소 시지 체년토비 미콜 군지 아주 人点展니 룸치나와탕 저비 장람키 미세 롭수인의 튠고대야 딘지 집중 길롭용리아 삼류전신탕 조난전신 라린전신제댄비 캔댄 롭수냠니시 뇽토주요시 티랑 첩지 공키이나 람지 람송탕 미리 튠지 야투 튜럽사베 사투 장람 공비지 주시 친부 숨리야 미지 사투 장람 댄자 시제탕 랩규 미리키 미추 진내탕 유수 굼시 대신 노규 장람 조준 공비키 중재지 기태리야 제제 십사이 굼비 로무 초야 미게 노규키 남사 라오도 교와 대비 포규 친부인의 태가 초도탕 자람 차샤키 강중 사도야 기독기 배바와탕 순수 계수 주비 용초 서민의 중요시 제구 주지투 미국 기례 투민의탕 기록 용기 루다 직부인의 진직도 기록람비 계산 토위 루지인의 고종남 유린창신 김창탕 기크리아 장비 지와 서무 미국 기 군주 강사야 케바인의 체요시 샴야 뒤지 당보야 변중키 미제카 계기 파지 계용키 앙당보야 리베 고티세능시 중국 변주 선교 차회 돈이 주비시 니차 표랑교 조미마 시슌키 선교 연자 총도

0: 니달 토나 나고바
1: 퇴 남향 제미롱와
0: 디기기 자월 큐로
2: 최딘타 디탕
3: 최딘타 디탕
4: 승을게 공감사 다들 인게네 생고 초비레 젠디니 중앙 농진 인진 지급리고 벽에 농진 키 최딘타 디단 시빌레 젠디니 nganetendiri zanzumdi taa nyantun shuken mima kiazu yin. Tiringlizi taa kuibe mutu yin, gyundengi ngana zu cowe naa liya yisab naa gobi tanda kaji rinpe xin shuk yin la. Ngoyali shuwaak naa dhuti karisina taa tandi tu zu jindu tajungi lungam chujur gola ya langziri ji karayumidi shuk yin la.

수부위기 직할 소래다 미나 레디비 하마디기 님도 철로리아 된종도라 니네 람세미 주나네 양도 게디야 미야마 딥딥 체제 팅마진의 나르시미를 직 줍셰든제 랑비 처나타 진제 총비는 추장마 미야나 처주 미주나고기라 但 米注意个比亚，米里的帕措，克里格里过了一节，俺那几去米基青味跟我不嫌大，脏水吐不拿过去了。苏姆尼，俺咱面具拿过去，给的呀米注意比节很多，米马爹他呀那，即他那米拿着东西，米给我米叫不少个，你就听这团边呢，那么些明年参加的上去，前来免费给，刚刚我了，面具吃过不来，让个了，没看就门就看得出去门多了。 Tā mī mēba lābē sūsē ādi ngā zū pēbē tāmbā jī nām gūn tsō wē chō lī yā jī gmbū pā zū pīntu nī dī mī nā zū bī nī zū tīn jī pū xiān tāng dō yā ngā bā xiān tā kāng rūng mī nā zū bī nā lām sīn lābē jī pū pū tā nā gyū mīn tū lā Shīb jī nī zū lī xī jī tī zūng gī jū dōb nā gui bā lī tuan tā chūn chūng rī nyam jī mēn jū gī tū zū yāk shū dī chō lā tāng bī nā ān shū gō yā jī gyō bī līng lī gī yā lā Siamlu shuwa ge nangduin sumbudi kareza na, ta tungjin diri nyamdo zheze kyanne tungna yumindu xie shuwa di yin. Ta tuyu tingza minamgi cowe chuze di kanla kanzamgi toro chenbi wangi, namgu nga nazo cowe nali ya, sadung zhamin nazo kala zhegwa zhin. Ta sadung mangbo xi jeto wadu nyamdo zomje an poe na nyamdo jikma zhudu zamba ngo tugi rengxin tu kyuru che, mi lun kamli ya cewar chigwa zhin. Che zang ya siamse ge tungjin diri nyamdo 최능규민도시의 당부디카레에서는 아라타 돕기기 동제디 랑마라 야갤야 홍뉴 다직 아라타 돕기 동지기 지 냠도 지지 최능규민도 베자시아비나 아라가부타 동제 랑마르더부 냠도 지지 최비나 직 레베나로리아 나르시피제 아니 아라통야리아 춘지모토부타 뒤제 청주디 체링기는 수부디단 양년 정도 심주 레시도 중화라 시비는 아라타 돕기기 동제 님도 지제 동비는 리쿵 정신기 왕지 추주기 시긴 추제 응세 퇴비 차지 천시 냠주야타 시도기 뉴버 두둔주와만세 유리 정신기 뇌즈포근도라 학바르 도시는 로중 수용은의 주비는 레베 응아르신 차르게 요한기 퇴림도 내유도 잠바 뇌즈 틸리가 첸도라 니부디 과베타 돕기기 동제 다 과베다쇼 돕기 동제 나로리네 과베기 시규세야지 카르보신 뒤뒤 잠바 케시 과베타 랑마르더 뷰기 동제 리니 냠도 지제 동비네 수비나리아 카페 이시균 뒤제 하크 숨기 제주 잠신제 사제 된자기 체실레 체체르 베드 기행도라 카레스나 유럽기 사제 된자 주기 교 타르메야 텐르라 수부나 카페이 시균 주세티 하우크 니길레 게미르위 최고 된샤라 키시야 체시 틸레 게비네 닝기 파르제디 뇨크슨 조야다 차시 토르조야 닝기 파르제 균데 민바른 규야 라소비 닝닝기 니즈이 망고시 팅돌라 숨네 아라타 텐규르기 동자 베샤샤비나 아라가브당안즈 쿠쿠코나 야갈야 可口可乐 다 텐규르 동지 난기 영니 텐제기 포웨긴 제기르 초르긴 제젠 엔 포웨긴 주도 체론조와 다 청주 주민나리아 직 돌린 체제디 교수 친제 엔 처규 난기 청주기 카르제 뇽유르 파르제 라실라브 유마다 엔 포안노 텐제 용구도라 심주 전제 령원 바르 시비네 아라가바타 쿠쿠 코나더부 동지 리니 냠도 제제 동비네 수부기 처규 나로기 청주기 카르제티 아라가부 지보 동비 청주기레 더 지차 니엔기 마오이바타 투송소 포아짜제 나수게비아타 센주 카부치야 퇴자 정신기 포아단 규미기 년전 중요한 라소비 년가 첨부도라 다리지 개베 송야라 남군 초에 나리아 카곰두 잠바 동지 릭지 코나 통알리 저미나소 강근년부 지제 년유 냠세제제 동는 유메바타 캐디야 인지 동구 총비니 투주기 개바디 추주지니 니바잔 조구비 챙구나샤라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生个人不错，真是的。他的给咱那三个出版呢，中央农村人民经济部的员工，票给农村行。给咱那俺做了咱三百来土鸡些学，我了俺做天然的来咱看给我们的学区行。天涯秋水出不来，顶不怕啦。第一个给解决给一个四段来咱东区他，秋水顶不来解不怕啦。生个人来咱东区，秋水顶不来过别怕啦。 미리양년시비직제레전동요추주구분의주부파라감개초두레전동요추주주분의종이비파라암개초두레전소동요추주종이네조송비파라선교레전동요추주조송네조피비파라미리양년시비직제레전동요추주조피네정업비파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 레전동요 추주정은의 주주비파라 기급기 지주기이기 시드윈 레전동요 추주주주분의 주둔비파라 선교를 레전쇼요 추주주둔의 주업계비파라 미리 양예시비 직제 레전동요 추주주업계의 주구비파라 롭종기 투주지비 레전동요 추주주구의 니슈비파라 감계 초규 레전동요 추주 니슈네 니슈 정리비파라 암게 초규 레젠 소동교 추주 니슈 정리네 니슈 작성비파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 레젠 동교인비 헨게네테다 센시는 규 저와 유

0: 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 수 명예 바라 호남 장사 려양 총결기 쇼바 소제 바르게 등기낭 민슈 저주 총마타 미축주 지지라 미균 폭파 미만함 면카 망보로 겹주 제바 개화 생안 인기 공매 바라 미생 로규 미네 유무소 최규례드 땡아 베신휴 호남 신진기 쇼바 켈레기 카산에 송 균용네 튕기 치삼샤네 탁대르 치고 소바타 대자 기응외미 경연나소 뉴쇼 유구 응원고다 매버소 신규 호남 미술 로급 지급 주카 믹스의 겹초 구주민라 주카 초두 로급 코이 군진 왕즈흥기 사르괴 바라 융외기 구동비 지규 구지 실수 미술 로급 돕쇼기 지디타 최주 최대 대단소 대전다 兄弟 집부터 샤로 높장기 레주 캐봉 실 신리 구이다 지이니 로급 레든비와타 최급 기타 최소 최십 요제타 고주 추구르 직타 춘도 지기토 최규민은니 님버소기 소충 직단 제파 토딕 미스 남고르타 괴디 남베 추교 제디 메치규로 존재 제파 미미 남부타 추미 추시 기제디 뉴스 보고도 섭규기 미나 최규타 메춘지 미반네 메버소와 제기 레든 베 유지주휴 왕즈흥기 만주 균동 추튼서 니슈 섭시 괴디 제파타 퇴송 대자 인쇄 속충 주탄 최십 로급 속충 니주 괴디 제시 최십 속충 제시 상매 중도탄 추교기 송교보 레주치기게 대단 첩지 대자 덕구 속충 기장 윤외기 초용라 대자 태기 십지 세례 제부탄 만주 매제 송열 죄가 니라 카소스로 추교탄 중도 괴디기 송급 제부마세 매수 추미 양제디 매수 강토 매치교로 강고 제부 인식 모두 제도 등기 面貌重启日记提到，浏阳重启的面貌面岗塔，浏阳重启的中路面岗所面岗门部路九九七八的监狱。面面处彭主尼木德面琼瓦塔，大面说话，日不开吧，日恰琼瓦所以，那些破件中忙忙有。浏阳重启的面貌面岗，面团部主任丁胜强提，我最难玩心了。面貌面的我的明年，面岗给建筑面貌塔，面小吧。年纪提顿给兄弟们的建立出别，起来来这规定些吧。几点几谈，决定谁不如，内要有若谈，面具其若，面貌点若接接的，女婿有个面貌交不起心预计，我只能多。丁胜强给，俺去 MDT 错别，内对大姐七岁了点呢？俺去面具前边，内不上面说了两个面貌谈，俺去大姐十三七新边，内不卡几句。明年我那些呢，俺去九十七八句。你打点不多接送去。
1: 第个来库内比外内处，在俺你从屯部开车这边城市来安排，他来俺这空身身，在这边遇过了几个个酒店同安不谈，学不学在这个个个酒店吧，从早在这几千年点不有不是，从屯部开车这边城市来安排。到俺边最近年内最新年牌，从屯部总来都是菜林这边，刚汤从南屯就屯街土，绝不用在谈。从你的去拥抱卡索索了推送了家家家来过他家家家送盘呢是不是在这个国家情报我也不是浙江萧山开源汤金期即刻今年的蔡金期斯里奇跟着他成绩天在所这个天在提示明儿公期同南桥有运行我几人轻松起来推送了家救援盘语解决不是有些人昨天地铺了给用其心情来给我与国的成果他细菌推送了假如顶擦出帕罗呢记得给给人去了改变与国的成果假如你是帕罗话准看他小队给解决假如给帕罗给了估计解不是从顶部开不在这边城市两万班到我边自己新牌你都有所处理在这应酬三级四句期每天吃给到出给你就谈，许多来偏不讨不谈。其实我长国同处了，出多你就过去和你谈，其我点心牌估计接不是。
0: 这个六五年毕业的时候，在俺年纪就做九股谈干嘛，我就俺送牌了。年多你这着了，我这公司人给八十总被接不了，国同处了短谈，期望俺拉新年。那年给我这公司给八十总钱， 고로 동주로 뛴다 치와 시타 사야 뛴래 개유진 롱년 다케 미팅 진이동 겸이 주주래 개와타 롱년 뛴티 진이 기숨주소 뛴다 초동래 개니 니가 나닌기 퇴송래 개유 너지 공세시 롱년 뉴기 좀더 균등한 꾸이롱타 공생기 변조라 꾸이지진니 중국 롱년 퇴내디 바시케르캔기 남았니 남아 제주기 초소 비계 중유 탈류응어지 공세진기 롱년 카르송 참여도 교로에 미시바타 장다라 직동 곱게 곱주 곱시 시에바 몰라라 피우베 지이 시에바소 롱년 망부시기 사르좀라 슈게 비우바타 뒤송 지소기 퇴응유다 제와 탐습 제규 중국 롱년 사과르기 지겹솜지바 장진风기 만에 딩중기 문순 주차 삼주기 낭튼 댄디타 제와 직튼라 댄디 춤제 켈렌 토바르 제유바타 충라 제비 사르좀 람조기 파르동 갸첸보 나르베자 주체 유지 주유
1: 디글레 코네 비웨네 츠 칭안이 중국 속정타 뉴주 냠지 렌 초기 용자 제바 다오시바 중국 튠포 치웨 총소기 진콘 튠장 기내니 갸타 숨주 소니타 청중 지기시 다오콤타 돈나 갸치타 청중 듄 파로타 튜송타 돈나 갸자 니주타 청중니 파르유비시 튠보르치 웨응어소키 총재 콜규 지찬의 땡부 균형토바타 무튜 리베 초소 조심부시 중국 속정타 뉴주 냠지른 초키 존네토 더구 제비 튠보르치 웨응어소지 응업주나 다오시베 신콩 다오콤타 돈나 파르유비 튠보르치 웨응어소기시 숨주소께 유비시 리지기네 대비나 마추 교제 코주 가와타 튕기게 만에 파로 소키 치킨게 쇠비에 슈긴워 제규르 소레 키진 공기 뛰는자 무투 토로 조신 유진 네 갸타 숨주 소치타 청중 게리바타 다오 콤타 돈나 갸추 뛰는타 청중 뛰는 파로 유비시 소준 레시타 어준 레시 심시 제규 망고 튜리바타 도된 제규르 키 신콩 뛰는자 게네 갸타 청주타 청중 시리바타 东南这个日期人工端长给内提给住他成熟给力吧提到空他多呢靠诉所了给几台成熟啊他给几台成熟是怕了有事提到他们姐女控过去给领他人工电不用级别随据女电老的这部列中心时女控给人工端长中强烈内给他住他成熟送一把他到空不谈多呢给这两个谈成熟是恰有的呀提落口难去就在脱去的时中国搜证他女主娘这点错去古今选拔周旭义其实给得不是一个军图给南去天波的气温我做给冲着修机你个国别留不他顶住我也不他第一个给做你让给了恰三位天亮马拉他就跟气气温冲着他结果用这期这些牛点啊可能给脱不了中心时天亮他一天亮给马就有些中控给追蓝也给回答动了他冲着你个国别留不起了动画对面你给这边念住他你个念过给念的这些追念天幕头天烈吉他堂扩住吉他地下台电不拥有了松用七轨是松用不是
0: 第一个国内北部年岁各部家堂松就搜过别广州松队在安宁吹月经在新宁把了各个部堂搜过你的年兄弟用户七个给女主从把吹松就搜集他写动松队了学过题各部家堂松就搜过把了加起几次几把了有把他女主起来做十几周年对他七个给所送这些加堂恶中恶皮衣错过这一年松队了学月各地广州松队给郑秀起来给出现军队人勒索信息郑队人秀给起来吃松他年冬拉松去七夕天三他南站江边安堂不所给三年月别比例起来吃几堂激动的给我的各部空里出现拉松忙多信息郑秀松吧谭杰尼浙江给面具有些给起来心里一不是空气听地的暗处米水西拉玛斯的别团结三不信息六岁的文献七级给松柏七级卡级给格尔丁协议他家中国团结顶着速度不谈第二人工给其团结给七个字母音不了上马哈里也有几句语咸阳各地政策头让点表达他同面三对学会及独立讲文献特别忙的情绪让点西街推广点被团结吃家堂居住垃圾政策东坡给西街接送语中国气球牛松顶的给主任巡吧苏斌给提高了针对级别政策，去实际出具人的能，萨巴塔、巴米、人类阶级团结的松维独立，加上艺术的给予。牛津起了，军队忙被七六苦六去，牛肉松别，中国团结萨巴塔没提， 中国人力资源团、中国编剧拉一起七八岁末马赛，中国天津、科拉西北团结团、科追追大吉、丁岭游击研别、中国跟着杨文游击局。各地广州总督团、恰切拉赛团、明明能不住说，七天可以三百股通马组约不马赛。陆队在赛团，所列人规前所，关键各组特别正规给细菌切入当天，正在七天规矩东部，加大对局团库帕尔忙度签约。 小学居民团、社区人别明明能住，人力群切直接说，参赛团、苏女人团级别团在普尔县西土库的签约都去了。加尔曼基女主村巴德克赫尔曼基，比赛普渡穷了三对女棒进不点头。广州村队团，俺村大都三对三八团团在三八忙不念头。扩团村巴拉，原先没把了亚顿用心用心。
2: 六月七日，接到了中心院的团，群勇给连接了这个家，俺这边人民推上到中心院。第二年，女主团启动小学生嘛，得不到这一届就业。写到全国的信呢，各家长协助别广州村队的年度年资助理到九百七九二年年到九七百七十年把了广州路研究一把些。那么，确定给杨的五年中。
1: 对了，批个了给保障，对了，谈得很简单，三十不给你，中央农村的工作给他们给三九零两张的解释。第二个库内表外那次，一人伊斯兰萨基苏马奇苏马奇参加尼斯扎边的，霍尔木参加局内主席级别出现给尼巴尔托，一人去年接着级别出来了今年招过不他。 开始出栏天天看脚气，底下明白吃酒了，我已经干嘛些？一阵窗内他几度看见脚脚印，是绝不是。再者呢，但是每年几呢，而且马起苏桂起蹉跎出现脚脚给这个栏他底下了，你个做嘛些？生生弄歪吃酒送歪，火木错开开矿难去出现，底下啊脚脚七八，你个做不他？ 从中去出现他，农给出现，年轻出现，接卡进了多少根跑不是？第二点，一人伊斯兰杂志苏马奇，苏马奇，卓久级别出现了，空三期，你的铁单位是绝不是？一人研究了去，最安尼，你随便玩行了。一人去，蹉跎卓久去，托他们南水三不是，两大几年，霍尔木错开去年卓久级别出现了，结果他托他们两年都给不是，南水三不行呢。 霍尔木错开去年主席级别出现预测期，熊小琪也敢去年，卓久去追随他，只要预备点兵，躺在九个月不是。二阵马去抽筋忙半去，年纪出错主席崔安妮，生就用着送对他。二阵马去一阵来，几根机会，忙干二十七个月，车子扛的前行，是就不是。
3: 现在二阵马去中央某几部，霍尔木错开给你这么多，底下来兄弟家不要亏，是不是？是不他？二阵马去他转给某个说，一阵去超过了，但是不参连他，跑了个七米远，是就不是？意思是，就送马去，即刻超级兵去粘贴了。开始一阵去，突破在长途周围个，意思是来结果前线，意思是马上呢超速了点呢，两路去超级前线，是就不是？
0: 咸阳一阵长期本地，哈特木岩毕业中央集体部以参加尼斯扎边的，一阵去女团，二阵们这初步给考虑明白，就不会看看避免，这就不是。这个来过年别别年岁，俄罗斯有初二是集团结合第三阵本给参加人，有人长期本地年轻人，集团结合第一代别重建了，七八开始了重建了，他把给细菌持续给明明那么多结合级别，明年给那么多学堂，没送去熟悉了，没有跟朋友解决度。 有人长期本地积极争取，比得业不行呢。有人接受马基，在新年的参加人给参与拍了，七八开始列出那边，矛盾所列给球队马拉西拉，当地当局。咸阳俄罗斯接送部参加人得业当我的行呢，莫斯科退出参加人给球队过不年，球队就不去被拍了。俄罗斯开始马拉基，俄罗斯三千万部落可以年，有人给店家小编明明那么多，解决解决搞不谈之，都弄当有不是。
1: 第二个库内比外那次，而且从屯部以参加人开展级别成绩进了，从所能人去修建铁塞七十三万万起，而且到松柏，从所他社区牛村去道歉，阿哥同学了初级居民松西呢，到总统都呢，阿哥同学了你说怎爬了又不谈，爬了赛体，加着其他成熊西西呢，到你对门都送了爬赛，忙都行不是。
0: 共产党有人研究修建大学一段老堂，但在文件里，列三结婚案件，结算第几了是？
1: 面面大气气，俺就老板了，出几钱？
2: 미미부지기 난주 러브르 주기지
1: 주주디지

0: 키 원츠 추즈 렘바르치
1: 작도 부께 지주이 무치 신세 렘바르치
0: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1: 냠조 리메 저완니 냠지 덴데 양천시키
0: 서초강시키 유키 민남 경화치
1: 미리카키 김지 야게다 퇴몽 국빈이 中华民族的作战历史党，读书历史，热爱历史，建议。

0: 比如到我西北菜年数年年，给几给一年没听对不提示，给一了人那个囊吞死不他，对某某银币给钱一万出手点别，其给起初步体会忙为六种谈别具其心愿。明儿可能是被给客顾不住意，给一点年给满六岁狂所教育。给一来炸弹成为破断温狗全线，六种期间了连日批改给苦肉三不对不他，增领了中国西道级别这三准备满赛，可能是被拘禁了推磨门银别下车给老追将来给培育。年前给客明朝的员外给一举别话他。新旧吧，六种期间皆松开，三个月接着唐林前行。况且，给一谈这位连王国的六部连王他，况且给一期怎么了？中国西道他忙心集团了，官地当日级别，生死研究切不成。意大利罗泽瓦李沙伊，培中期中科总理张曲准备起班，读书来给培育。推入狂美六十国家班，丽莎伦敦六千克，一下他 FJK 六零图六种几个，给一种看用现体力给车银币，推体内送矿坛给一万，连着什么穷也不行。丽莎以移动革命居民送六年送，落在来了说不谈，落铁路矿区，毕竟三年掏粪别送康托，莫言去增添去年前几百通个，超过原来矿了这金。况且个体对年文的局呢，给一别的大王呢，干脆就为吃完食食。为今年商场开些店子，餐店呢交通过密度，除不要俺来去别的天的搞不停这云呢，意大利一去了，没给我抗炎些些穷。天内送中国总是给我来了学过错月子些又不是。龙年说了咱们人李沙爷，中国停日给总是咱们去不请个月，你懂下面就是龙年送。况且，弥漫宗旨推定，意大利一期不惜宗旨期，积极得西北艰苦难。中国总部部体外忙为争取精通意大利准备棋盘，滚地当地。萝卜表给客闲谈与闲期，宗旨就在给开局都不谈，推梦给文真实愿望的千百万岁。中国为雄三谈出击，长田接谈，龙东去开路江都不切约。以及给家里不开间修路高山去，听说给中国农村他中华以西边最西级别隔空行去外地，高山去修路途内给一种粗心，况且个体对年以及年中国与国外他从北大都加个学不他给一起不通穷，年龙儿那位下车给个体了，年巨轮什么车位年年杨村前边开了六千克给一千克了，够这不饮食些多，年冬下面中年了，高山中国六千七百元外他，况且年我那句呢，给一种话呢，杨村内西北比人南学别了不稀罕。家里不看见修女坚持呢，中国的三西七个咱明白，体会讲我越谈，确对朝阳阶级中国的人，怎么了就呢？西边话的去体会西茶谈，体会随便给另外乐观的同学提示这些个，况且头痛，个体对俺开着六千去给一千个了，够住个给一千个点钱，那么忙不忙？他今年一季度三年提给收入忙不稀奇，隔个年中国话谈比例起步通过度，怎么能去隔日别操心说，业绩来地多，隔日不看见收入长波，军切没办忙拖着话谈，心就去开空间，军切没办切着着心愿，隔一矿都去不呢，日常来日拿中国的心就起别，梦心女不没土没卵是日子，先去不行，中国来对去看土给娃娃欧弟给。给一期俺了苦个忙不歇啥别足够你穷些些月重庆重开了荆州独人期从国的巨头没做一天心土耳其首诺欧地基人一给萨哈拿加个出国国家面观众错了培育一心思我追其心月你懂革命主席落了欧地中国的用年西安七个给一六千土给一家月欧地基给一年年来对人民团体定出七十元了中国西多级别的面都不是体外人年家个出狗狗家心别说着谈地区也不切图不满色年来肉的谈一起颠不足图穷他就公司团在土耳其谈以及二人年这错边给客所给客谈社会主要怎么了中国月季先于不是
1: 스빙기 게사 마드리 춤슝 탄 상람투 로그이 랑고르 니 균통의 결신 티에나 비아디다 민주소 중국 뷰다 로그이 랑고르 양스통규 유바타 랑고르 티다 산에 티기 장돈 주슈기 담가 사바르 규르규 스빙기 랑고르 리리 디시 청시 랭군바라 탈루 튜지 탕보로 스빙기 로그이 장보타 눔로 냠주기 주주 랑고르 토크 치체 튜종 레갸쟁 업중 앞게다 청중시 바로타 로그진기 초규르 군디 대부단에 총제 응원세 대부톱규 구급 탐진 체내 랑고로 퇴례 초규르기 쿰돕 요스동와디 니도 니생 르다 중니 빈당고로 스벤시슝기 스벤 랑고르기 니동 숨지 르 체시 응원수 캡자 체신 티미유니 콜레시비 랑고르 로그진기 초규르 구급 탐진기 랑외 유럽 난지기 랑고르 퇴기 기급 체제 앙니비 니법 덴도단니 퇴례 태기 계지시와 체로동치 인법신 니제라 스벤 뉴규 계된 총치 도미고시 니동 숨질로로 스벤 기로그 랑고로 칭압기 람두 규투비 믹제 응윈규로 용화 체비 체실은 규와 매지타 공기 믹체 대 응윈규로 체바라 제노 정시 체잠 유캬 망조츠 로그 랑고로 탕리 체제 티 리리 긴응윈바리 체오 유비 믹체 대 리그룹탄 체게 용화라 스벤러 이지 첨부 유지 송도 뉴로 시진 스벤기 로규타 차제 랑고르기 탑주 남잔 소기 람스규 지베 멍위타 지초기 마자두디 체디 로규 랑고르 시부타 로제 티신 렌자르 멍시 지규 체기 캡군라 존네토 규지 체유바타 티미유니 차라 창웨 로규 진기 중캄 마라 준치지 스벤기 벤조르 탄 송드 킬레지에기 레고 심주칸기 토림 심주바 디에시 로그 진행이 퇴례를 퇴응구르 멍위동 마와타 유리 케보 댐비 케주딘 유비 시주 다다기 댐비 정신이 케진난기 강진 시시 시주는 균도 양스 당치 기신 퇴림도 내비 사다르 퇴례를 슈긴 침부 팁시비 티야 스빈기 댐기 체신비 초규르 럼티 균균치비 균진 케진 빙군진 치기규 냠슈지니 로그 랑고르 퇴례기 멍시 댐도 동와디 민아르 스빈기 랑고르 로규진의 초규르 치바라 튠잠 정신기 춤제 토바마세 피해조 야부양 균균 토비규 스빈기 랑고르 탄 지디 랑고르 수준 송배 튠조기 청시 랭군바라 니도니 쌩로로 스빈기 주주 랑고르기 춤르 댐뷰가 파르웨나 로규 양베 랑고르 사바토규 치체 튜종 레갸지 튠주 뚜양아 탄 청중 뚜윈 파르와타 눔로 냠주 구슈기 랑고르 치르종 치체 튜종 레갸지 갸드 쇼업게 단 청중 뚜윈 파르규 니도니 쌩로로 눔로 냠준 구슈타 로그 양비 쿠리기 랑고르 튠제 동부르 츠송위 도르체 갸지 중니리 기회 로코마 랭웨세 퇴베 토르친 유바시 스베 랑고르 기 니동 숨질르 체신이 로그 젠 초규르 군데 동웨 대웨 쳇업시 인신 스베 기 솔레탄 총든 유고르 제디 젠 기니 치디 랑린다르니 튠레탄 제주 멍시 지구 제기 텔미니 냠도 슝뉴 게 균바시 제주 텐 아르유기 구자 체시 멍시 토 니도 니서주로로 스벤기 유럽기 과르통주로 시다니 로그랑고르 유럽기 태기 커섭도 주유바타 튜송수 유럽기 과르통주로 숨은 칸뉴기디 로소서 진주 준태지니 커섭단 무지 요제 송지기 제덕규 로그랑고르기 타니 진고 짐시 유럽기 과르 친니타 나도 맨 바라 체규로 군디다니 망초즈 랑고르 뉴웨만에 마르동지 유바시 멍시 지구티 스빈기 기급기 로서 파르잠 주준 체시라 코림 데빙아 군디단 유엔 스빈 짐주 인진타 군디 초빈조 유부이 지자령은 바르시나 체시테라 유럽기 고르 통지로 숨잠 단신 뉴주 슝람탄 티신 사공 개윈 짐주기 파르잠기 로서 차게존네토 준디 개용기 로서 차게조 튀구창도 동화타 유럽 놈의 서구투 유린 네비 로그랑고르 길럼티기 셈제 뉴딩아 충도다니 사공 계획 로그인 주시는 견송 체디 트럼젠 제주기 민군비 돕슈 응아르웨 체로동 규인바시 퇴레 냠레 체디 기금니기 켈레 튜무 차르노 용아르 군디 동화디 니올로 시신 스빈기 로그랑고르 퇴레 피기기 꾸자 시주르 군디 동화디 중규 로그랑고르 뷰다기 상지타 편준 서브리 체비 중규 로그랑고르 스빈긴 제주부 망부시기 거스톱유엔 스벤 랑고르 규종 튠조기 용자 체비 청시 령은 바라 니도니 생을 룰룬 주토 중국 랑고르 뷰다기 스벤기 첨라라 게자 송세 갸지 주단 청중 니 바르 파르와티 로코멀리 체제를 바르니 유럽 난지기 찬염 추지기 덤니 잠신 유바시 텔레냠레티 민주당 비아

0: 에베지기 리리카기미니 밍이 콜러시뷰 총동기 코리올란 젠로망부 체비 겸중호 중국 에베지가 초용니 처음지 고모치와 티토니 콜러시뷰 총동 말라치기 중국 겐 쿠르표비 기급 침비 송닝원비 문진 체유버시 조제도의 지조 고예르 디니 중국 고제기 팀즈르 디니 총동기 돔장르 군디당위에 중국 처음지 침미 에베지가라 고급 티웨마와 코딘투비인버시 카메론 기지주의 로블링기 기겐 채모와 벤조 리브 키에진 보니파스 니자르 기급 디링디 차바르토 종이비니 중국 에비지기 기급라 나르웨 고먼지기 체로당와 티니 카메론기 팅럽진 운규르 치비 구급 키에진 시시 체럽 티토니 중국 기지원겐 티웨마와 쿠르균들로 선유라 중국 로덴 유르밍아 추제토의 치주어고의 야지르동의 최점견 선유지된도 로에비지기 첩시 케온와 지디엔키 중국 에비지기 친지 주비 기급라 고제 자차기 쳇업 초용네 라린다르와 티니 피겐조 신비 기급 기변조로 총된타 변조로 친지 협공기 케지 텁주기 퇴계 신비 에비지기 변조로 유리 퍼기로 국업공무 코드위치 유지 주유버시 니들 소존 렌조기 변조 리지 케진 마제지 고제자자동의 체덕리 중국 고잉아르웨 갸지르동와타 피겐조신비 기급타 냠리 띵습치빈되로 첨부타 니그니빈기 피겐조신비 기급기 냠리라 군디동주로 편도유라 기지변조로 냠리 추유기 중국 뉴부케진양의 유지전투 중국 점지시 윤리 기입이 고제미비 체덕티 에비지기 기급라 탑주기 튜니 케진된유 니도니쟁로로 중국 디니 로줍디디마라 콜레시비 낭진기 촘르 체제 니바르 큐르니 콜레시비 낭진 계장기 계제 주삼송유 튜송 에비지기 중국 치르동 치체 아고르 통지로 책동 니기 숨줄이 기유 중국 고제 메비 체덥 랑린 따르와탄 뒤니 중국 촘르 첸비 에비지기 레디 망보로 팸바톱 유인바시 뉴로 시지 중국 에비지기 신뢰 튼제 낭진 치슈 무튜 체르당유 曾伯伯的七村呢几个铁车路马塔值得曾经所行列团在那座中国冲不了的段域曾伯伯撒家团行列尼亚列出别团创始批界不用工资马苏卡伊曾伯伯求年中国求团行列团在七东给车距一个的车门前九十年拉得了前年的月别国家美国比西区抗力基地中国的七东七个二位七路东就日子就有不是 Kenyiye Gezesengyuru Chawweto Jedam Zumyibine Kenyiye Chirtungi Tsongpumangbushigi Yoropta Lingqin Amirjigi Changmasogi Chomrat Dingi Yume Wengyang Chomrat Teda Kengbomansi Tsongdun Jigsuylu Gyunche Mebaran Gyundun Zhoxinyu Teda Durna Zhunggur Gyachila Gyundu Nga Gyagin Zhoxinbi Zezugi Chomrat Chimbu Yubata Buzetowi Xingli Tunzegi Gwegoyang Gyundu Nga Parxin Yuzi Dingyu 중국인 남미비의 총동 로드 체제 2부터 지기기 대개 마저 용군 기급 체수기 체시지 남미비의 기진 저와 다 총동 비용군지 모습위기 남미비의 초원이 중국 초기 락다라 진일 유비 총진 죽투기 구급 사업 텀진 체티 신뢰 튼제타 고위 튼제 파람 튼제제 추비 총소 남아 중국의 칠동 체규로 군대 동주 인시 죄부시 根尼亚比斯七九从顿七九九级局长法地三年提给年就如盲族差巴的西北托中一比年国家在家一级七德比FGG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 tōpkyū rīz dīng yu. Kēnyi yī kēwā lōmū bā yī, guā zhē zā jā dōng wē chē tēp tī, āvī zhī gē sōlē jēn lī gūndī dōng wā tā, sā gōng gī kō chūn zhī tā gyār dōng zū yu rō kūgab kē jēn kōng dōng chī yu. Āvī zhī gī gāms chē mū rāng mū cōng dōng gūn yōng yu rō chū nē, zhōng gū kē lē gī mā chō chī dī sō chūn zū yu yī wāng gū dī, gāg zē dē gā pūn sūm chō bī gī gāb lā, nū yu sā bē tūn lēn zhī tān zū gū xī chū yu bā shī.
1: Zambu wei ge ji cong tuan wen man tuan cuo ge chu chu ri chu ba ni qia ju zhe wa ta jim cuo ki fjk ge ke mang bu jim cong ken ki yi wang gu ne zambu wei yi chong ke qi zhe ni ba bu le wa yue tu zong di tuan zi na cuo jim tuan qi yu ba shi guo che mi du wa ti ge di jim cuo ki leng mang wei ta ni ji du qiu shi jim shu cong ba mang bu shi ki zhong